0: 미디 다비는 상당히 여마시 기란 기간이 가로 당고디 계산 위만 있는 스모도 흐린 기부디 제러 민스 거근 난드 제라 계지 거이 반소 제제 춘리다 지다 제모도 여마디 승비 구셔 구셔 구셔 기란 간나가 티가
1: 응아게 다비
0: 응
1: 응아미세니 얼레슈아 어 응아 기란 그리슈아 데스다 미디 기란게 신요유베 내가 그 대유나.
0: 아, 너무 좋, 너무 좋.
1: 기라가 여기다.
0: 꼬치미 양라.
2: 응.
0: 조심해, 왜 기라 쏘는 기.
2: 응응.
0: 디네피다.

0: 나라니 디제스트 니베 샹가 갑수 사다가 집에
1: 굉장히 좋으세 미소가 저 하바고니 집이 뒤에 환경에 내 바다가 신수 담대 내버디 부글이셨을 거르베 뒤에 집이 나 군웅 상교지 마시베
0: 전에 가서 오세 군조 능미 나바차샤니 무스필린다 저 가로세야 뭐라게 가서 그 미디미 가고 소제 뭐 소셔가 좋으세
1: 파시제 생각 삼다데 교시
0: 왜 녀자시오 지교 열어 보고 지신 착제 포제
1: 보망

0: Zama gala khaso. Pasi je su shu. Dine khala se shu.
1: Shu chan, shu chan. Nye yang ju xi sam kho chu. Nye ju nu ge chun xiu yi wa bie de gu tu ba.
0: Di liang ran ni shu se zao chou. Chou.
1: De zi la. Ki ran ni cian ga de bie a.
2: Ki ti yao bie.
1: Wu sa zhe xia.
2: Lao xi ji zhe ba. Ga lian wei ge ji du.
0: Ya. Ji da la. 그거는 신인 남편이다.
3: 그지? 내가 꼽을다. 용아. 용우이도. 야. 나도 되게 지내. 걔도 시부 용아 꼽을다.
2: 택시민도 제달아. 훈이 내가 최강 높이. 내가 시배 주고 니 체배 주지.
1: 너니 일은 예쁘지. 나과 나는 니에 대유.
2: 시원해. 그 좀 좀 마시다.
3: 납사게 와.
1: 내가 대배지로 사소서 두비는 빌스 주도와
0: 야
1: 도착다
2: 괜히 생각 대야 영이 할지
3: 야 우도 아
1: 괜히 레교스리 남세 공세 지다라 보만게 추미 카르스티비나 세상은 니게 주시 보약이 삼르단 제대유
0: 마사 고라스나기
2: 꾸지 맵들이 제시
1: 준쇼 쉐리 제만에 기라 주 공스 진짜다 냠레 큐는 마샤
2: 아 공스디 기존 존이 신의 지지
1: 听我说陈给俺娘们连出去人们的给出工作做对合同规则狂徒手真下人们的纯秀金的要那个谁不是马上纯秀别等俺从你们的娘们来前年给电梯冲大西人儿子羡慕能力其他你给俺什么谢不谢人们的不说何那个谁嘛是呗这个要那做年轻年纪不说何那个这个要那顶这个了看不俗是呗让给他多几个何那请俺真是想着说让给俺哭个这批呢你来看了你来他去写图吧
2: 嗯,可不行。哼。可弟弟也要找地要嘛,别。切在你特别有胆气,那次行动前面。他们爹,你那次可是心不扎的。哼哼。这个要来也,不过那边先的工作难呀的。通过头空铺没去都是啥,光铺没连给那边的算账,给不得啊,拿出学习不是破下。光公爹不给对面账,这个要来母亲能过嘛的,看意思能光铺个啊,是不?光公爹他都公司拿了,别的看现也不是啊。
4: 这个要那个铺面积多公司团队提取能过吗这是明年既然你给特别市场借碰到通知所多有要没能杀其他几年这个要老多年值吧特别的没马上这个要那个人们开进人们的故事哪能给卡上你给自己的要不是哪穷死你也得看一下你矿大总的数据然后你矿大总的数据推出两个元气矿了说是我最小时
0: 你也敢不就给气用过,你这些皮呢,让给黄口跟路过去图是的。呀,得的,得的。这个有了,看不上。
2: 给他哦。
0: 阿飞林翻书成意。给他给俺做大娘们能没送账,特地的。
2: 光不错,全大地铁你也三点给你去我去,给他做矿车和铁。
0: 这个木拉个也你不买的,推动这下面给谢没送,给他给俺过后是哪里用对了。 准秀去让我那些呢，去让朋友打开药嘛是，去让个叔叔伯母给忙去把米酒拿满天堆堆。你现在让我去买，去让个俺做大伯母买，长下多呢。

0: 이네치티엘라
1: 용아 냠내 조비 용쇼 나저 조여다 랑섬 좀 가리유
2: 나도 섬 좀 가리유 봐 기랑 테비는 세부도 기랑 쇼로 전에 롭 좀 먹고 쉬어야 할시 이내 기랑 뒤남 교육 겸 유마 봐
1: 랑카 님 쉬시 지게 가네 네 라다 수정 반에 네리 내 겐기 네 담 숨기 마야 민의 진도도 영이수 이메디 기랑이가 타주
2: 지겨울라 돌뎀나 나체부 드려샵시 배수 후다지 세상제 등구이 기라 민년 나마시 담자나시 은이 당용 전수 선탁시 수천다 가수 담비네 기라 권내디 겐리 배수고 투밤 초마시 은이게 페리 얇게 당톱치
1: 지금 좀라
3: 권톱기 차저서고 키란도 수시 몽열로 저와 체토부터 나주 공사 모란 디지 슈지 최고나 슈주니르자 나로 보시다

아제 세난다 데 감동시도 감동디 임바샤샤 오늘 너무 배사 사부시도 와야 감동디는 지게 돈에 다우수 수고월이 다야 담비고 내시에나 컴보 칼라 신부 메도 밀 제브사 셔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야 메도 기비교 셰유기리 스마링게 뒤즈이 휴는 인치 안주 지리나로 테제 신나 망부터 저야지 시가 폐쇼

0: rogyor nawani, jizo rinlu tingrib jingki pionchong saba zugrun chebi lamlu ki lekja kejin si yinba. Zhongyong ki Amerika ki mima tunji dozi jigri ta gaji bejun chebani yurin degwe ta byuda kongbe yongwe tunjin kejin si yinba ji raju tubyu. Tanda, pyo dini jiyong tanyam to jizo rinlu tingrib jingki mungsi dendong ta cho yongli pijie dongwe gyanglam sabara gyugyu ngunjuru tubyu. 안주 시진핑이 트럭 사르비에 중국 제조 대비 지조 능력의 광배 조직 체제 균형 체마타 지급 수지 시진핑이 표현의 좀 걸어 나온에 가구 계정의 광대 라더 튕규 체바 디신 트럭 사르비에 당기 표정 제주 차상타 양다 초용지의 라더 체마타 지급 수지 시진핑이 도구로 섬티 첸소르 비드기 도슈를 주어 체체 강에 나서 타 년가 타다리 넘버 계내 也可能也个三倍小说据同一音马拉局的团建系团结协助了军队当年电令了松中协助铁连跟昂唐不自己的中华美丽集团所被独戏丁助他中华美丽集团所被走中协助了军队当年独戏松给老子丁子表达他培据南联他基座人路给基座曾经用据了军队东哥参观吧松他偏大不及其基狼子协助撒对协助点别累积团队批及当年团建女士什么偏我奇怪了
1: 사도의
0: 왕준정기 시진핑이 당 조정 광바 롭정 타라다르 체주티 타나타 리친 튠상식 링키 계지 첩시 링게시 임 균시 메바라 시진핑이 당 조정 광바 롭정 체리 시진핑이 당 조정 광비 체리타 튠비 난련타 리슝 시규라 코아 딩섭 렌토 균형 체급의 주시 계지 튠닝타 닝준라 문진 딩섭 투바 체바타 디난키 체리타 튠비 지련 다와타 뜨뜨마와 디신 지용의 체비 마그스린 루키 랑조타 다와 체럽지의 시도 후단 체리 田者 인버 시마마세 田者 인루양 시마치구 로종 체비 중제티 땅 토담타 땅 주종 기 체비 겐지 자주 먹고 토 튠주도 체리 중앙 기 덴비 카게타 디 시수키 공드 라더 튠주 딩습 체토 토년비 지림기 땅 토담타 땅 주종 체주 균종 체리 르송 치미노바타 치미초바 치미드버지레 시직도 군대 당내 최시 토슈타 제럽 내슈기 땅 중앙기 초용리 땅 내종 체주 특주 규리 튠주 체규 땅레 로가라 송장타 계급레 로가라 심가라 미멍레 산삼 남다지 체리 응어지 파르송토 첩시티 똑바토웨 미식 체구바타 등시 로종 체리 응어지 파르송토 죄장 시장기 미식 체구바 레네 강식 송은 대이 시든 주구바타 세르딥기 닝도토네 레든카라 군디 딘디 당데 땅타 미멍 로구웨 장세토웨 레지버 철규로 비준 체구의 세송바시 왕준정기 방용소 양탁비 시든 리지다와 딘주타 라다르치비 롭종 롭소비와 디니 니류 땅 주중치비 랭겐송 테시 롭종 롭소비준 정용기 야지 땅유 리지바라 섬류 신다라타 등식이 냠린 딩습투와 치리 시든 리지다와 섬류 정규타 자주기 정규 응아르위의 숙지를 친유 규남진의 토니 롭종 롭소비고바타 미가르 정신의 토니 럼루기 지수 딩주치리 当云理解别登西萨丁托东居罗罗索提顿奇格卷当了行李理解把规矩他理解了行李顶住奇格当云理解别让根增住车居罗提顿奇格杨塔别西顿理解到丁住他拉达的车居铁与人叠过他不大狂别起举人十分拿接把切的迷茫给切托理解交给协送约把事王军正铁 当给老者你登信两年他罗嘎的兄长其余是因别罗马岁年巴尔托日别雄路他屯为松之前别罗马岁军用奇怪了日雄罗众他然为三金宁都不特别当的切不是以戏剧寻得了他他最给宁都批我迷茫了这娃十八几给空人等米切不是给让当云内都不切过把马岁当云理解别能年三不管把他奇怪 天津西屯局采取了规定的当地，清晰给西屯江路前边南北特殊东国了，日雄新竹塔特区路制采取了藤井前列，等于他西雄给千里塔屯边特区屯局了，让地起归。罗州年中采取他将七八塔，罗州上部塔被当地，罗马拉罗州给库里有三个西对归，西送一百西。刘江塔赖椒工会财，姜文鹏杰冲突了批一百西。
1: 人前对面给别的他，干的干这些不久，集中干活的角色，接了年纪初期，刚到了部，现在才来下东头一把事。若叫给熊南下东头把他蹲，若叫没了他，我说，吹过了七十几，六十八岁，单位可以多交点，细节轻微，催就不来蹲，别个出一把事。
2: 他的年纪都古别千年人气，小白出水就见谈起个人不谈。那次地位亏脱，角色能破细节强的，小东头的若干人块谈，若干没的那次地位亏脱，具体若干给来团别个出去不是？中国安能举送别给从若干过冬被组长钟文军去，他听俺村熊南女士男若干没的送给你去谈，吹起给他女婿喊规矩签约，谈的吹起七彩谈。
3: 兰国西在前列各土给月结送不接，土西来团不催，土西恳切恳的，南西地位亏土具体，西个切为肉脚来团，买别空气，土西来团别月不接。几次你宁气，七周七岁你谈七个演员土，这个来空气三块八肉脚没那谈两土，南西地位亏土具月，三块八月十年，日瑞去南西地位亏土银线，谈到周脚七十点年。
2: 二月起，熊蓝天没一半，牛角没呢，隔来千米给不得，准备各车黑了不细些。演员去这里呢，头痛三到三用个多，蓝木去乡土月不呢，日日吞个，开始用外插到他，等你说些。谈到肉角没那谈，我说南菜破块土，街头给原那样，两个头痛用熟些面，我插了点呢，乡东土边蓝地，最高不来吞了，兄弟天外去挖土，给日挖月。 推荐七彩塔，若干这些，南西地位开拓，追求土地越不谈，南西若干前辈，桂林南，林桂溪、老谭、陈东所写这些讲，推荐多，拉出些的，甘肃南了皮股用瓦七新月，几十年年，桂桂之初写，牛肉特色对面开拓组别，牛肉地位开拓，陈东开拓把七月，起初。
3: 现在人们观看起，本地戏台，朝鲜人多，贫穷几口入看，现在人们入看起，跟着闽南来出边，最高初中门票，有这南边最高来团边新月，票门票看空多些，几口门看谈，跟宋票入前西去，内样最近电话说，千把门票来出边，同时内样问过。
2: 车主不看黑，南西地位开拓，土西所黑，来团别新月不接。三块八月十年，熊南女士使用我素颜，我出内谈的牌，俺村若干我所看日子，人别叫我谈，若干明年南西跑西地位开拓，人别村叫来团主不通拓，熊南西东土不谈团，明南谈我所跟着七彩，我西退票告诉新月。
3: 日看黑，兰花小东土边冷不觉，桂林边边岸，断桥树，月新月不谈，明那看黑，直接看来，刚他们儿，朝上开拓月天，日看黑，得断甘肃温索，木腿断桥黑，来处开拓，而前月不接，几十年年，兰花七彩塔，吹过日切线，南子坡西，地位开拓桥边。
2: 若干崩开去，男性最高七头来举起月，最高明年，吹过他，你们归他，苏军催切说，前来这些看的，催去七天，差不多崩溃他，看白细弱，提醒等着亏解说，西边那边吃不谈，金用来开白催些，盯着七天，三家几家没六八七月，今都过白三年年去，七周七岁送他，俺们送去医院了，俺做个过若干亏脱脚，俺谈的月是天。
3: 天安二等南去修通个多，天内给从各国两块角色这些，天亏了，三万出口去，张三七千多，因内出口来团二线，各三千不多。我谈到蓝色天，等着去看多，刚不等着南，定不多了，等着南多数家忙不多，各国巧说，各别给了年纪初小东土不谈端，俺连忙为若干没那谈，出口南西地位亏脱用心多。
2: 天内断桥索，廿六八廿八月是天内，天内各国西边偷看些，天内日顶土月边，秋水天通个多啦，天上去苦天大年，天空周围若干明年归这块些。
3: 他在南铁下东土边，台湾盲委若干都不需要铁卡尔军内，催告丁色七个月不歇。集中充电内，集中改过，决赛冷铺下东土边，催告明那堂，我所保亲，那次七七血破骨头二月，冷冬天下东土不贴，特别是糖分，牛角米内，年前米白，白特切别，加些白准都有。
0: 他那里古别菜，你人看俺这学校直播时，集中充电的价格小时级别，更多人不进了下东图片。集中价格低微，那是不贵多，超过了七折万不，这个啦，立足七星月吧，通途，天马在他东，天空也价格，西边的托管预算来不约，就看看若干都是他超过了七折，人贵多，超过了六点，主心月。 提供南市团购吉兰尼基础日日去南市间别多种破月，平壤院长集中去节约，你是初年去日日南市车间牛市托他们共同比较几个规则。明显呢，车间牛市托他们先别。中国安能所七类肉就都是他们托，年前对面托熊南牛市列顿主心月。现在从我的心得，吉兰尼基础去集中价格销售级别冷冻了。 吉隆桑被朝中看到内月，熊南牛市前边决定了朝中看到别批准了高盐所他，秋收七月，杀到田里熊南牛市罗干内全部收月。田南里他们这里几个杀的内边，库间田里牛市决定收不拿，干脆七收给亏是银。肉角那段边，刚挨他大钱都收不他。
4: 冷不是早晚的买别，你是我长对冷不是点的人心，冷不是三十岁中月别，心里他们这里几个刚烈铁相约。既然你这处理集中价格单位，你是不可以对角色，更多给熊冷年纪的银别，下东木头矿，肉就没了，刚当没了，来就龙街秋水酒上去把它，提不了那么多点的，肉就我所二十岁的，你是单位可以对节约，你是单位可以对抗日了，等着他长对签约别，所以就来点别，明年了点的，得不得所以就。
0: 今天古别菜今年，江东会给书记选拔，让军长给主席干部辞令，集中重点去贵州设计所片的，南市炮兵忙错了，是不是？干部辞令去，人数人群冲出他，来比冲错，是群冲出这些忙错他，金准备准当地，南市内水塘，错啊规矩，我所给送所给南市跟着西部上闹事，况且，这看书记习近平的，给中去南市内村了，土块钱不能给月经，南市肉脚不谈，得不准他去做去，来团也不住不贴，南下卡山端那月饼，上面一切点不谈，过错了土家能给十万元，俺错了当堂师兄去给点月饼，刚挨来南边给印人了，来钱给错啊，俺为第几点班，用印人接送些，况且，来团班南市炮兵忙错规矩谈，小区跟送去别来团也不住不贴，南市炮兵忙错给，当堂师兄呢，土块什么能路，扛里错了土吧，切贵别，刚刚闹事，干部辞令去特通，给客车点，点堂屋

0: 我们来上车。不，老胡这儿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튼 아메 가봤죠.
1: 몰래지 찌주다.
2: 그나 야. 점어 쏘도.
3: 추구르 참지 체찬아.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오디 지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지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이 자진주.
0: 다 가봐 추키신 섬라 난레다 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죠.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메지 쯔츠낭

0: 키랑게 디숭구이베
1: 디랑글로도 비야살아즈베
0: 응 쩌쩌비스도가 나 충드네 디키유 디키비는 가장 터블링기 체단디 녀승겹 제냐기 레퍼니
1: 아레 디레임시
0: 나 꿈에서 시투겔
1: 민도 말레시유 응 지세 방로 내가 보시게 안 하죠 나 잡으시베 돈다 제디 예디 거기보다가 람사시 주시 장르 쇼게 밀람 좀스 담아스베야
0: 응 팅은네 진이 름단치
1: 예디랑 제오 대주당 잡다 기죠 아 자마니에 혼 거르시게 비나 자스니부터 이기부스 고시 장공시 전에게 숨겹지 유주 봐 먼저 장르 숨겹지 없이
0: 지는 얘 퍼스 지내면도 이렇게 나는 표통 같다
1: 응, 용아
0: 응
1: 줘
0: 지게 발라 캄싸

0: 도 얘들아,
1: 저다. 주저게랑 짐스러 정용두에 저. 언니 디날 주도. 양로 어.
0: 양아.
1: 인도. 지마 암나 양갸 공원 세부도나. 광계랑다 거리구리 집아 차샤지. 암저금. 광계 가르수네 니고마시. 디즈 상호 관계란다 잼즈바 차샤우시

0: 我们这个这就是。哎，罗总领导，这我去说。你爹呢？爹啊，这个是烈士都生病。去哪做去呢？你爹呢？空给要个些啥生病？
1: 这个罗拉，去让写吧。啊，光木总，
2: 给恁妈写。
1: 지금
2: 놀라 기랑
1: 쳐지다 구리슈 기랑 꼭
2: 너무 좁이지 그
1: 영혼에 소중한 소 다리 인지 안지 쳐지다 조금이

0: 지겹지라.
1: 감사. 드린 키란츠 데 쇠빈 베 체크 로지. 키란츠 데 시다.
2: 야메 자켓 치게. 가져오래. 거의 한 거 시수 그림에 기스 주르베.
1: 숨보 되는 약속 막 집에. 신편도 하루 역시.
2: 쟤는 그 저쪽 오래.
1: 고고 수수. 가르시엔도
2: 이제 카세디스에
1: 제시다.
2: 이제 카세디스
3: 역시
2: 지겹지라.
1: 너지 내 차도 디딩킹이 두균 량아도와
4: 비르스 병 안에

0: 용바산의 김상경 씨.
1: 교가 너스도. 나라다 지금이다. 나야 우구 톱수님데 보면 동토도도. 니구도 게임쇼니르치기. 니세자자 예파르마세나.
2: 따다시 디디다와 대한간주 랭게체네 게샤 진달라 칼라단다 스규시.
1: 디디 인고추.
0: 레구다. 나라저가제 진짜 김세 리주 정부에.
1: 니지시켜. 니지시켜. 니지시켜.
2: 지지지지 원디지.
1: 그치. 야.
0: 개잼 없지.
2: 터제나 터제나.
1: 개잼
2: 없어. 개잼도 터제나. 터제나. 나 롱참아, 봐.
1: 폐지 니일 던지면 줘.
2: 디판 조정 시비. 튀김 보고 감매 봐.

0: 가르쳐서.
1: 에, 저거 미자 내 주게 남았어 마.
2: 장구 씨는 구야등이, 랑 가로주 뛰모도. 인스 삼든 저 전화지. 쉬다, 가로주 그이베.
0: 나 뒤에 인스 삼든 저 비두베.
1: 자원해요 마시.
2: 랑 카보시네, 수수 지나 인사 니들 저 시샤, 니들의 돈유메. 랑 인스 삼에. 기지도 구두, 나 랑구 삼에 능기.
0: 今天是打扰我些多也没多，我呀，俺准备到。呀，喂，今天这个事，你最先不写我。哼，永啊，感受这个没？今天老刘被迷住了。
2: 你那么长个，俺还不愿意羡慕死。马赛么长了，可说多。别啥学长，等俺来帮忙去个注意的，让你们都注意。哦，
3: 俺先上注意。
2: 现在俺注意的。拜拜。喂，让你哪里去收拾你们的电话的？搞不清楚，没有被羡慕去的。前堂去。 让你的孩子接电话，你也羡慕去？偏都没叫人，你也吃点就偏都喝着些。你家去你吃了，碰不上不累死我。那不走不得，天子是不是小呀？天子，日日日，你家凡叔成功的也没吃啥多。可算看了是对的，这是啥？多多谢谢他等我啊。干嘛大家吃就是，我做羡慕去呢。嗯，看我是谁啥？
4: 有什么多的？嗯，那不怎么？嗯，你这是打打机游戏？
2: 钱打个谁？点点碰碰的那么点游戏？
4: 哦，没做，打过游戏的。游戏
2: 的，主持人打录音面我最点我。
4: 哦，下边的我让苍妹没得我信息。谁？点点没啥事，他是有嘛事？过年时节，你写起来做过嘛事？当多你也什么话可以呢？

0: 급 뒤에 저하게 예윤을 가르치기 위해 문에 나와 맞죠. 능주비디 문집 가서 제야 마시.
1: 쿡즈시든가 옛날부터 슬링군이 차서.
2: 야쇼.
1: 참무 쉬우도가. 전에 야고 쉬죠. 지금 실라가 통화한 수 정국 숨기. KTV나 시에당가 전 일시야. 제작 검자 야도 구기. 랑팀 클라사이어 사. 응제난다. 여기다. 야탐 두기.
0: 알레.
1: 랑게 니에도 쯔다.
0: 용아이와. 야, 나도 아자 유행이.
1: 야탐은 지금 발랑스 봐.
0: 어, 바스 여르베.
1: 바스라. 냥우 뒤브자미. 바스 고유는 공세 세질게 추질.
0: 고마시. 녀라라 첩괴비.
1: 영아, 키나스 가미 소지. 나 주인다.
0: 지게 팔아. 나나조 파로테제 야호삼다나. 루부도게 송자. 다들 소대네 도부산이르치기.
1: 최상치. 나저 섬주 가르윤이 편주시에서 죽시. 다들 년래 동경차소.
2: 최상 가교 제주 소시. 능주도 제주 모두부도. 나저 녀르 체시 죽시.
1: 저 지교관라,보망취시디여야여마시.탄도뒤르카발레도,표면규르카바요르콘샤,개비교가 정구디체토비나,리조토브리벨.다카게슈야데메,표면로통주다가잡치기,냠레치야고비민도승비.기랑게가즈,로리죽돈체베니엔시데식시다,가즈게치권주코나조,연이컨제이메치시나다,가.레스,녀권다시죠,녀넘규도차수.이네타는가치게탄라체제,탄다고무슈가주이.

0: 아자라 사쿠이빈베
1: 니베 군시
0: 마사르투 두베 툰티베 레로이 니미유디 우슈 사쿠이 제야이 아자 주만에 가라니 진조 갑디프다 따따리 아자 아자랑게 콜레 루제기 툰티 모싱구이베 코토르 로로순줄 학슬레베 베미스타 레그모도 사메 메브자 진조 월레 제비노 아니 십지 시기 좀좀 딥시고 좀 심해 줘 아자랑 좀 거기 사쿠이빈바 트리니 모싱베 미탕고디 아자랑지 렌트 도와 바라니 졸리 망스체 대공 한랍게 안 탐고인다 야 아자나 전부 거기 살고 위번가 시험 주고
1: 장게 남산 신기시 사와디 공기 제조디 다수 참바 쇼샤 르즈테는 아주 내용아 되는 아주 탐시 시기 제달라가 더 초샤디 다수 참바 제샤 양야 나고 치드니디 비고데 비고마제 어시 포디 수레 시그마지 년님니 주제디에지 제등지구디 자주 선이 주구촌 조인 좀지부다 사고삼아르죠 니바도 주시숨처지 제우시 장게 다수 생각다 좋아체지 퉁구지직네 된다 더겹 퉁구기 뒤뒤체 좋아체우시 미디 년내로 사피 너니 편중 어제 세사 킨즈 편중 어시도 아
0: 아자라 디
1: 로슴조리지 남유야오메 제레가 가미베 페미티 지바랑게 다타마치로 림사바
0: 对不起，洋洋是不是念米定这马季？光总这不行不起呢，切定这这样可以呢。
1: 俺就总这不的，接着右边，我说啥可以不知道。叔叔讲到爹讲，俺做来故事。不然如果来永安的爹姐，俺就全部得干部点不住你，第二个头都别特别细细的。叔叔让给钱，闲了米不点头别总这不细的。
0: 啊，这个我困在情况吧？
1: 第一天，咱孙家小马是养羊给两个羊马是年米定做，孙子几十的。你赶紧去接球，差不多有那羊血的是，让羊是农民多。

0: 야쇼.
1: 지겨 발라. 기란다 링즈유 차례는 뉴유자. 링즈유 응시규와 규림토. 기란게 초신난 고기.
0: 시외 송고 조세된 정말베.
1: 공세 대비 사변나. 가다 저와 유배시고. 우리 참에 초신난 고기. 응시규야 그 제시가라. 뭐랑게 레치 뉴유배 남자 니도. 디네 지겨시라 초신다 뭐랑 루규도 뜨도. 기란게 시지. 나저 차로시나다. 지만에 뭐라는 다리를 하고 같이 지어고 매는 투여시.
0: 용아.
1: 지기판라. 니에 탄도어 회다 샤모기 총다다 저와 체차.
0: 겨진다. 로규도 둘 대비나 내두게 미도. 링즈유다 보마에 저와게 재미도.
1: 계시모란 내두유나. 나주 공세 주야디 스미에 잡시. 최장 계란게 제주 지역 방다 정마 저버.
2: 다다시
1: 타라쇼게 문화 존예리스럽고 좋아.

0: 지게 발라 구주 용토민도 조준 칼을 내가 먹고 싶다 두스기
1: 용토민도 세 남자대 용보스민도 삼세 유니마 대빈주
0: 지게 발라 키나니 촌촌은 유비
1: 괜찮소
0: 지게 발라 지게 발라 나만 좀 손도 좀 쳐줘 좀 하세요.
1: 잔주기도 요. 말해 좀 봐.
0: 양가를 채비나.
2: 네 자랑게 저지 야우지라. 나랑게 세비세 스니디슈. 네 구지 제자주나. 네 나랑다 님도 클라스 하여지.

0: 코조 냠뇨하게 요마시 코즈 겐키야디 시브제토로 되규체고비 롭조 부지게 남자 렌톱 쇼시 타도 군주 민도디게 간교 된게 제고비 저들이 제문에 셴나 장주단 육쇼 오늘 이조를 시기
1: 이내 군주 게라게 갸변하니 배주에 리네 신군 통수기
0: 샤삼도다 디밀 미팀사 나라주 냠뇽의 셰비나 신뒤 작자야 세용의디 인지 축소고비 딘제 제비니 스모바이 냠다 식마시 계시 호주라드네 제고디 치조 정신 소유 쓰기도나 나라주 모두 세워 좀어도 수수의 주기제 대교 마시 머신이 딜러트는 그게 냠주 세우시지
1: This 제는 여튼 조시니 지구 니취 특식 삼등이 니조 세바 니저와 체사 니 뒤도로 군서 다도 다죠 이내 디니가 시균 침묵 같이 유매디 장재민의 처드네 주 특유시
0: 용아 니 호조 년박의 제시지 고든지 달로비 今年俺俺做投资他让买吧，结果被俺哥做上了买吧，特别是等有事。俺俺就打算俺们俩借个有些公司的，俺就找俺人不是。你也合作了不对的哦。他那俺俺就使用了，推荐个住宿给，店家送到八零九来几，瑞士住过去，马赛运动浪过利用个利用是。那这我那趟多，差几不打，牛在他们这里有三四千元一个嘛是。
1: 现在去让给南站领队，俺们的行李上去。他爹推了米的这些年纪大有几码事？他们宿舍窗户大，来个些都干了个。宿舍这边开开门大，米路入不去，去都干了个不合适。我那弟弟现在管不上事。上个月说些，写了三三么事？你点不点都写不在意？马上俺俩来给省局，看有是能俺老清楚的，容易领牛鱼。
2: 现在年纪大了，你们就俺全当有的，你明显大了，若不去都能生病。
1: 现在团大的我的这是谁？你谈对俺最起给不打，最多钱皮，光给给俺做珍珠拿学校了，没听哪样说。一年要买样的，给俺最起写的就是的。你真给不了。人家做你的年呗啊？
2: 我呢，是为是你的，天天写多啊。
1: 你做你嘛是？
3: 雪里上，嗯啊，天天降了。他这呢，饱满脸面上那个都给把从那这些露个眼。
4: 是外祖。
3: 他
4: 面的脸干有点有嘛事？年头都生这些。
3: 朱龙岗出去的北京，哦，罗总量花钱不的。
4: 都累没事的，给俺弄点媳妇去要嘛的呗，你这个真行不的？俺娘对你自个过过的呗，没个这不的？你猜个清楚，俺们啥猜个清楚？哎，爸爸用的自个做苦干去。嗯，哎，大爷说了，哎，看我媳妇呗，叫看我媳妇呗，叫。
3: 都是在你家人，今天天气不咋，天天看不看些什么样着？
4: 上海天气是个有些。
3: 你家人是不是过来点呢？米奇不用不生气。喂，
4: 我最近过有点热过了是，可是是热呢？
3: 天气很热呢。经常注意天气。
4: 这台湾的天热大，哦，看医生的你过了，昨天路转角的。是。
3: 看不地广在，特别是热的。
4: 哪里边？
3: 大大的，你家人怕热死的，稍微将来给冷天气，舒服点死的。
4: 我那是呗。啊。
3: 现在这个还是一个学校，经常注意的规矩，你们出去买药吧，好像给我有，最多我可。
4: 你们用出去么家哎？明我用出去么去了，吃出当个东西，现在吃出给我住着吧。
3: 吃出给我住哎？
4: 哦。现在吃出给我住去个，吃送进你去三个是吧？
3: 嗯。

0: 되게 죽이리.
1: 빌라. 다시 뒤 나 죽다 된대 이 무시.
0: 가래. 괜찮을 자도 그래. 마치고 줘.
1: 마시. 네 발아 아무라게 네 근을 송대자. 그러나 일 터지나 쉬고 줘.
0: 어야, 수수나 로라. 드리네지. 옛날 영미다.

진도 죽지 되기 노유 토반데 나스니 원장은 나바티 메바르 토르 살시 겨울인 그래 제레 카와 치도도 조시 태양 레드 동동 조셉도 샤와 추가를 냠도 속도 휴지 시작도 단다 내부 전도 처리 제시유 今年到处咱们松尾协助卡协议小娃阿妹姐姑娘长你长恩素亚人这个东西关注你东总前面去求素决心小娃出格你求对错玩高位小娃有没有去难了协助去阿妹看不困难的对齐 샤부소니 큐신식디데 요문탄 자주 카가소소 비디 요메 원장 튜잉에메토 셔주탕 요메 디자라 낭조치디 콘제 사튼도 좀 큐디 니바체네 큐신나 냠도 초와 르그 동동 주스 큐도 샤와 추가를 가진 좀이요 로레 튠주탕 근대급수 샤와 추가를 초하기 냠도 좀네 서버 중마세 자당토 내부주로 처리 최신유 샤와 추가르니 노유 동안 코너를 초대 체배나 서버 도시수 내 자겐지 샤웨 리시지 대다기 개준토 처비 캡진 터부신도 본부 예배 주소금이가 전부 대유. 대할때 장갈치외 구류나 검주의 돕기유. 서버토제미 시동압제 잠기 레드 자단탕 동동주의습 균상마 대다하게 초등하고지. 天罪미군이 샤웨 리신달이 치와탕 릴런지교로 참박한시 타나 거브리처 링의수와 잭톱기유 근듀수 서버토의 서규토 카와토부법 예배 샤와 추가르키 서버마세 자당토 내부체니 규테레 저주롱수 주진 기피치기유 在十点前，中科杨北杜军长我所列不堂，可天呢？小娃出家去三区域日，天柱三叔做我们老道堂，我这所正东点不堂。出去比松草谷没得，况且这是对引起出通话，两那群他们去查到了新大一点，留了口味，查到，比如就开始起的了。 샤와 추가르니 대신 그 양배 규도 초대 제주로 가라 육준장도 리브린시 초지라를 쇼로 소부주와타 규총수 그들의 내부다도 국신유 샤와 추가르키 소본돕체외 소부여린제라 미니잠시나 로과신도 충우이 디미지타 암조아니까 상부유 대신 사동토 한조 손조 치듀 듀단 나바 근두 바로와탕 정기 사소라 토순 신부 체교디 대다 장미 콘주 치소라 뉴지 소외지 샤부 요모탄 셔주라 송종 체변 겐쿠르 괴바 강시 시엔텔레 개강 체웬 겐디 지무시디 네부리 셔주니 치주탕 송교기 겐쿠르 규기 폐주탕 뒤니 리크토 카와 허루도 합지 정루 우르토 당외 자테니 동더 조바 치신 개샤와 초 미세 초수 곰과 척교로 뮤규당 코누레의 홍의기 무레 린덥수 랑게 코나르 예배
두유 토강기 토장 단계 캡입니다. 카인스나 네티르 슈르신비 역주타 지주 접균타 서버 마사라 균주드 사듀 치우타 담다 저기 사듀 담다 딘조 서버 토제 미 시동 잠신비 사듀 토도 켜망시 망치와 차게 치우와 서주 치우이 담다리 차게 치우인 담레 등군타니 노유 토강기 정중 진정 자진식지 김이 파제롱의 중생 댐비 치윤당의 규칭변화 장고와탄 联系了 가위 지신기 용수 개발리 정중긴 독라리보시 차투비 예배나 네딜 깨톱기 뱀바로와 중요 김이 저중 전비 남남 큐니 사대 추리추

관제 추궁 제 개부유. 咸阳, 西龙农 具体, 四百多在米, 西东 姐姐 新北, 咋啦铁了村呢? 四百米, 家长, 파랑州为 推土, 秋当 帮着所, 七牛土着 新月。 文章, 日大 先他给, 两个 控制 结束 张策, 长二七为 军队所啊, 这群从 社区捏土。 天呐，讲了，日头日大的，你先把鞋讲死。讲他们所不认真了，明年先不买鞋。胖子绿队过去有在，约束台北卡多组单位。况且长大他，难不着，差不多，长个所里，爹娘就土地。 江里, 자세리기, 교도소자식 임배. 김장 메릉오리, 그유티게 저주망료를 신내, 교조용고장 땡기치기유. 江포니, 교조용고바인두. 탐진체부터, 교조디 덜규태, 카조 등진체. 대다 로직이 뒤지시 있나, 퍼규 출규 권에 뒤뜨기유. 태양 토자즈리타 방자 타는 오제 소장 사회나 대장그 왕자 순수 체질의 폐인에 대암조타 너궁 믹소하기 초라 눈부유라 대미 앞자 초기에세 년가 초르투바 마세 년가 유에바 하코제 팀으로 최연주기유 대나 대주 감독 속자 현타 미리기 녀와르 자르카고유

속도 없이나 로고 중위 양키 뇌매 기칸 말아 차상부터 리기 속자 등구 표숨석배 그 뒤로 양주 강가흥기시 초대 제척배나 양배 응아콘테니 양주 가디 김치 전모티지 도위 토강기 진드시바 흥주슈비 서버마사르슈니 대전수당 체류 체징앙 슈룬도위 자친부티니 흥주감기 우딘소기 돈좀 흥대더부지 대양 지류리는 유린 차부나 니도 유루의 증주디니 개부르 니네 야르세이 롱은 예동하기 양은식 당레리 규조 꿀어터 둔터도 착비 강소다 캬룸 슈추 쌍부도 켜버리 정규티 당레린 덥수 용두디 출라 차완제제 넘바식 차유 태양 정주타 멋진 종사대 녹조수 쥐베 남타 남시 사성 뒤세 통대초 시바태지 통대초타 지주 뒤균제 잠태 세륜 스슈 종기 창조 유토 태양 통대초타 흥주타만 제니 최진왕 윤두 수룬도 시치 제양 지주 뒤뒤기 정규 난토 최선망외 개인법규 센도 증명바탕 롱동차 국내수 미남진 지주 뒤뒤라 센대 조모 세비기 지주 뒤뒤는 지주법규기 뒤뒤대 세전탕 변종 윤난제 신진탕 랑교종 송부 린삼수 용조시 법규体积零接了接了松通化藏的亚军接了出席门听恶去化藏西天安能行人心托人抓他丢你出秀中尾对于人不提就给我存了只就丢丢几出秀你的立马跌巴了七龙都行提醒张二级跳过手话他丢你 법규티니 창조 리균 덤니 매규 조수 육신치 개외 지주 뒤뒤기 출라마 외트니 접가 치슈티니 역추 시스를 외 정규티니 법규티니 유럽탕 이시아 감사치는 깅을 채우 내부 지린기 유근에게 손에게 대한 제재식이 둘라 유럽탕 이시아 감사진의 경유 중부 휴숨속쇠 인배 규식장이 역주디니 노유 토강기 롱슈르 큰 용사라 슈른주디 대예윤토 참다탕 지우망부식 급신유 대양 추출제 림신 파로와탕 뒤니 남래 난키 녀리 초양 축제 퇴동 조시 남시 기부탕 세리 쇠바 타기 내차 망부식장 잠당투 제주를 지 뒤로 법용 비유 링부르 마송와 퇴제 초양 내대는 좀 비유 쇼윈버 규이텐 중국 투림 지신 갸자 니슈옌 자와 속신 여부탕 속자 갸자 니슈 쨍가 촌에 제배 제수 동란 니웨 자치 속자 쯔탕 샤와 추가르소 계급린 배 송급 속자 남자 수유 티신 초모티 장부윈버 규이티 예윤토 내비 롱준 사람망보 수준진네 세소 다르신 계유더 자당토기 누루초타 쯔큐세기 당가초니 디르 쯔주르와 용기유
테나 네디니캬 토한 속자츠 제드 심세츠 유식 도르유 Donna, did you do duty, Zenshu? Do you send me to? Do you do you do what? Chepji. Tengo need it, his own. Set a maybe, suju, jinxing you.

태양 정숨직도 요구타 유난룩 장기 체제의 규기 대외 크기 내사디 윤두칸 리믹스의 적유탕 넘시기 캐주얼리 캔딩의리 마부시 손에 두유 드럽주급의 두기내 송디 계급 신앙기 지신직보와 망부시 윤두칸의 딱제탕 마비추도 제압규 리장탕 윤두칸의 소화기 민토네 딱배 지신직 야당 숨주 속구 예바시 디카니 윤주칸 리서버 토세미 시동학기 예매기 캬룸 그 임바타 수룬 용시 남시 셴베 로코모로 장아르치 와서 응디에 소아기 까치 소구이식지 외자 장아르치 외 작두 파싱토 세콜레토 롱어 동규르망 손에 제베 나외 레레르기 지신식 내유 윤주 레레니 잠리토가 레레지 신체 장관 누구 치수 식당 중국 호나리 외배 토장 유리 식양리 대리 로제 콩라 윤주 강리네 통말 예배 민티 따라 따바시 윤주 레레 대리 치준 제부 대자 매주 대캡콘 중심 신도 근배 왕기 심주 기준다 첨부 대유 대야 제로 책동급제 급주 국글로 계급 전부 당부 전년 송경기 리제지 신기 민수나 주요

Kujubani, Zamnito get a chechewe, Namemi do tegi, Jensi medoji imatang. Lori Jindangabane, Dumbe Palla, Yundu Kangri, Kujuban, Nami Nazoji, Jinju Niduna, Shegi. Tenane Kujubajik, Mixation do Chewe, Teni, Zoneto, Deship Telin Chebe, Songdip Chayushi. Yundu Kujubatini, Turab Kome Tungoro. 치계기 지신리 버 개전시기 리자네 3년 중화 당제 민다바시기 원자 개니치기 로자 잠링러 지신티리 미츠 통마 뇽웨 테니 네디네 가르존 참이 더불큐 원자 니웨 로셰린 세십미네 윤주 컨레 더십치듀 마리아 지신티리 통토베 로자 잠링 过度绿白拥住库住不地里咱们都前面一边我的车友

대양 리고기나 제기 타잠타 방촌 토도 자제 토가메도 지라 메도 셰신유 쿠주바니 남의 생공 쿠주바 꼴기 지신식이라 남의 생공 트기 잔제 트네 멘자와 테지 대조라 티심 튀주메라 타도 나바야 케 차르보식 요티 쿠주벤 담한테 쿵메 입식 차유부타 대다 청주기 쿠마식 단자웨 지신 리버츠 함을 줄람시스 Rangju Khamni, Tsone Gin Zhenzui Kune Keng Yuebe, Tsardu Zhawe Kujubala, Rang Rang Ki Tsutab Rindian Yue. Kujubba Sirpo Ni, Nang Nong Tang Che Xin, Jisu Chang Xin, Nzongwa Khang Xin. Tela, Nzhenda Chewe Sun Shu Che Che Rindian Yue. Labartu Nang Zhuidu Giwe Kujubba Sirpo Teda La Kowe, Niwe Te, Dongrin Tenzui Gani, Rintu Jizar Yong Kako Yue. 타니 장근 뉴변전 가위 셴라마딘 타메지 쿠주바 서부타 머신니와 냠제진 뉴바 태고 창부식 차여베 대다르체나 정리기 기사라 코베 추주그고 공통지유 몽도기 표지 쿠주바 대리기 치수 양자체 원장대 서두 잡부티 소수의 장단 권한 엄체 민발 쿵메 입긴다 마티 준수로 죄배나 쿵메 침부티라 이완 촉수 체외 대낭토 무신남 연주 마트윈 체배나 대대매 토라 세운조롱 은규를 톱기유 대신 대땡기 너만 헤블리에 대니 대깁수운 캔식함 독 침부식 체시 철주남 쿵메 더뷰 컴퓨낭 주주 간고 기니 늦은 매복 바치기 위해 咸阳 쿠주부 처리당 리장 쿠주부 처리 니니 중작당 충외 자습제도 대다통 각부이 대주 살라자네 계배 로만장나라 늑티 망부 예배 몽춘 라와 켜마다르 년탐기 쿠르유탕 냠툰 제유 테나 쫌더니 념추지신기 소소로 현기 낭조 매용외 초년기 텁주식지 쿠주바니 리기지신 낭기 리규 충무식 인배차니 대창부로 하찬 용식 계차르 신도 대외나 사부인의 미도 세배 발라 마타라양 로카시의 규급이지 태양 유난 룩찬이 동근 남의 미도 지신 협망외 서구식 인바타 윤주르의 미세기 사감척이탕 넘시기 디칸이 구주와 망부 정충깊수 규식도 조류

윤조 강르티 누유 토강키 혼네르 착베 갸즈 남베 캬룸 규식데 콜라셰부 초규르타 캬룸 쇼조웨 쇼겐 워두 레식 차룸 기니도 유루웨 나웨 캬룸 슈류 테야 대화 대부 윤도 조웨 강이 태양 지루니 돈 시르 나와 순발 저로 깜부디루 Kekse turungyo su nyurtu niwe nangsui te. Tongyo zemyo cha ngyo tang, kyaarum tamdung ta, cha ngyo sarpyo ngyo su mar nyi chimbale. Chorong kampyo nangtu, kyaangyi pungso tewe. Rangju kamche myon zemyo dupshu le, misyo wangme tu ngakchoy tang, 대규기 메도 메도로 칼라시 태양 서시진 준도 링베 최도 류베 오사르 체벤 제종 타니 자최 롱키 추디 더부 이나야 하레 항상 거시게 리장 라오준 료니 체제리 규기 호조수 내시 테니 정숨 교교치 점리 정조 수사기 규칙부 제기 공도 시기 내태 믹세 사함 처유탕 넘시 계주리 내디 내장 경은 남아정 신기 정조 방퇴직도 교류 태양 라오준 리규 창매 리제 조윤 덥수 당시 장외 격수 지부 주자 협의여진 치주 미직베 치우탕 남라디다니 교추 균키 지글 직돈제 여베나 추진 굽주코구 시에서 특기여 디게 서버토 재미 시동잠 신베나 격추 치우 어수 숨부탕 숨부가 제베 메도 마르부타 신겨 카르부소지 땅매 메도 초니 치우이 타고르니 루발 제시 대다 신동탕 당신 장외 추진제와 직겐 직제 용신여

진짜 시발 숭의 땅 땅매매도 뒤다르시 춘지 급죽호구 땅매매도기 매도 세배 뒤티니 서버 마세 큐리 중 치워유 왠장 대 매도 세유 중은 부유 태양 진짜 시발네 진짜 뒤배 팔라 서버 토제 미니도 니게 잠기 롱슈르 큐네 고잠디 땅매매도 나조 서버신 림바다르창 시엔조신 서버 미 시동 파티 격슈 주유 파도 시야가 칠기유 제대로 땅매 매도니 조 서버 토세 미 니동 앞견네 시동 파티 격손만 낙제 타잠기 나게 딩도 기기유 라오준 리뷰 춘진 급주코 규퀴티 Radio Tangme Medo Ki Naga Mangshi Khato Nambara Chashi Sui Pyusum Chobo Yu Teta Ki Nagu Ki Chasibdu Tardo Ngang Zeybar Genpa Am Yogde Ngang Rindab Su Lugbar Shedi Chigla Chigde Ngang Rang Lang Ki Ngozar Ngomdi Miyu Ki Necho Tila Zhang Tan Chin Xin Yu Tekwa Du Lepa Na Zeybar Muta Nianzi yi chuban bu zi zhe du jimu cai xik du lepe corwa ngang ki di rong. Dangme me do ni, yunan ki me do cha chi wa jie ki ya jie xik di. Yunan ki rido tang, rido pe pe ngogib chue du nipub ke jin sung yu. Te yang, gen sar uwe nagri nak sip tang. Nak ta so, nye kang duwa dangme me do jak tang rido cer xin yu. 대다 서주 송진 제배 정중의 옥급신 인배 미세 차량기 럽도 축배 매도 난키 하무도 부틴즈 장슈슈르키 토간유르 서두 넘버 따위 카도지 서두 내유 테레 지신 캄트도 제듀 자둠타 매도 개부시소 작배 뇌니 Zamli yongji dangme mido khonsu dangme mido naga chikdoon zam yuebe nangni. Zhongguru te chika yen simbatang. Masi, dikharni, zamli dangme mido ki khyabgongi diwa teji. Zhonggu dangme mido ki rik gyal haq zamli. Maang chiwa lunup gyudu khyabji. Maangbushi, saib nyokzin chesi min yungwe sabha tose rik yutu gizhar chebe na. Mi chwe teta tonggu na le habu te zamli.

0: 미츠 메도 카치라 튜니 믹센 덴바 문지 체데 땅메 메도 춘튜니 남이야 켈라 왕 셰베 고규 예베 제심 섬유 춘튜 예지주 셰양 땅메 메도 가웨 미소니 심사 헤미 젠지 제체베 세스 양유 테나 료춘규 땅메 메도 기 답게 추디 제외 땅모 사르퍼베 튜디 샤르와지
1: 小微你学小的吧他强为跟你塞到这里那才土塑胶冲梦被塞出个粗心顿听姐妹四边面落个里才能摩托你以我中科女就借吧肩部学就赢

0: 용구이, 용구이.
1: 고치다.
0: 용구이.
1: 디미 규위비데 고쿄는 지금에도 안에 남자라실 않지.
0: 몽구디제 손님도 통봐.
1: 전부님도. 또 기대려매봐 안님도 통고 있어가지. 갑자기 통제 리대송아.
0: 리베 경고치요.
1: 돈도시오 윤유. 디링코니 니에 총가는 리중아.
0: 리베. 군인님도 근데 솜지.
1: 네 고하신 거지. 준비 더도 돈에 지치기. 무라토데샤데 계지치네 균에 가산로 지금에도 또 교리 야친들민도
0: 집에
1: 라한테리 고바친 바 아 님지 토모 중아
0: 마다제 자주 있으니 란 러빈 바 야 차통다 다시 집 증명 배 아, 수고하셔. 아, 부고하셔.
1: 오늘 경고청. 오늘 경고청. 부고커피
0: 咱
1: 老马用过了，你啥把俺老有钱，请个电瓶，公没事了去。公没事，公我劝你嘛的。你先过年头多，差不多，苏马可呀，可以呢。别急啊，啥？那这是面罩上，心这是啥穷啊？但现在这次，你们他人呢说，两个看见钱穷没有？
2: 这里去拿了补给的钱队，让补给的钱队。多，光队是这么多啊？听我那年，什么军的小哥们，抢谁给外借了你阿妹听几支牛肉的？你那娃些阿妹，你先过了年八百，养的过吃的，现在年薪的什么下皮？八百啊！ 上浪了，八百六岁前面米，差不多超五百吧，八百九个人下十一。第一是，你大姐的呢，不过群居几个，不拉是便宜呢，给我可这样嘛些啊？没事呢，我那一大，不过群居几个，米呀，爹姐，啥了呀？爸爸，爸爸是便宜呢。
1: 基本可这样嘛是啊，我那包不给过呀啥的，现在咱们他是嘛是啊？让多点记得的。嘿嘿嘿嘿嘿，年那么也过，他是解决的。让苏北的，俺俩这么的想说出去的。有，年配请这客有是吧？嘿嘿嘿嘿嘿。哦，当当是，当的苏北哥子，的确也有嘛是。
0: 有嘛是。
1: 让你不管的没那么多。杨啊，多日子就是，抢过抢。

0: 도도니 메페
1: 라라 돈베 니가 가바나라 티지라 아라모도 아스 럼마중에
0: 부딩에 시기들 한게 유메베 니에모도는 니에 징분에 주제 캐나 루구리
1: 랑스 나가 영이 여래 여마시
0: 아라도 스톰바 디랑셈나 유메다 저와 가리오리
1: 류주도 숨섭디 디린 카마 되베 뒤주시 차와도스 개비디 류주디 부코야 참부여시 신기베
0: 아 디제 임브리 나는 가라 셈나 삼쇼
1: 랑 디제 흘돌라 니 탄도 부도 랑 구데피 트마쇼야치도 니징아 추수시다다 대빈다
0: 라슈다 부코야디 미직튼다리베 라소스시에게 되지 양골 부코고주고디 랑게 가다키 신유유베 니에랑을 탄다 나란일 부코스그두게
1: 영아 치부팅제러 파미니니에자자 나랑다 합주김두빈두 나랑다 기지시쇼유 나부권대도 띵예섬주이 랑섬주쉬다
0: 니에가스네시에사 탄다 튜르법요마리 도스구시
1: 도스구다에 군내 지그시 장가 아 뒤지된 게 쉬다 님지 다와지 로지 로주
0: 아 장신 씨 나서 요 말다
1: 장하리 씨 내시 간다 간 랭게 부유
0: 와 랭게 음에
1: 제는 게 장하리 씨요 님지 구토 봐 다와지 구토 봐 이는 아 로지 구야 통다 요 마시
0: 장하리 씨 브레 소고 나서 파우르
1: 정리도 깊이 상매하고 그지 나 탄도 로친 부손자 돈도 부 마기 위네 부콩마시 계속 부콩이네 기하고다 쇼야 년그 여시 라마도 정리도 깊이 상매 신기지 라후네 얌제 제시리시야
0: 영아 영아 나 얌제 제리 지송아 이네 전다주 인지 부고고야 가려리 라드다 부고메베 김장망고도가 초아기사주기
1: 천라 아치세제 가져가 초고망고 상상지 기비제 대니에 역시
0: 마리 랑기지 가르시에 요 디다 저와 요르비
1: 디답답시 미마자 삼단다 로가시 랑상랑다 차스메 기비제 대초시 이네 나 팅제 용미도 나 김자 차장지고유 나 아무치야 왕지디 랑가 초초미요
0: 랑기면 정화수 초고도 你 让大姐去吃粥的，谢明不？
1: 他们给钱没？那么三人叫不赢。
2: 蓉蓉，那么这叫我用过了最卡的酒油，给这用的是你去。
0: 用啊用啊，你什么路子的？我从今你个主意。

다 육쇼 진짜 제네 야구도 이내 집어 니랑 시야 탐이 멈추나 아 난 로지 한노 최대 숙종과 조주시 니 아무라게 아 잡혔는 것이 뭐 체장 아래 뒤놈 떠서 유지시 이내 장을 뛰다 장타다 로치버리다 장지마 미피엠직 소화기에 제대로 뛰어두게

0: nga chen chu ge
1: kho de ran ji ge pin yel ko yer si che de li
0: shi bi chen chu ge
1: kar thong ga
0: nya nga sin de kyo sin ye di chang se ge je lo she chin be je lo su na ki ge si che chu ma ta ta ma tu ge
1: je ni li ji de je ma chi sang ma ga ni ning bu re ba jin zhen me zhe xie de yong ma bi
0: ce bon gor je je bon che tu shu yi ran de de nga ji ya xue ji
1: ka ri na
0: 남규네 하고기
1: 스스장도 마치다
0: 마집치라 나랑 기회했다 샤르 캐시야 매는 아 죽인다 또스네 손도 쥐
1: 되다
0: 기부초가 까담베 커슈디들랑 아 순나기
1: 항우유 고기, 우유 편신 고기.
2: 아빠, 안 놀리.
3: 놀여 배. 야, 란.
1: 시. 전부 팀제 차니 주시를 CMC.
2: 지모스가 대여 못 배.
1: 탑산 중다 쉐샤. 대탕가래가 니진다 요소. 不选不念多免费不选不爱小哥俺们俩恰恰如关心事让爹爹预备这次当年爹不都监狱的我国家我的唱歌的钱不算账让给得给得给起开始蒙古国的伙计杨队员呢我可把给说给个让给点给起
0: 예체나 계속 체고기 대다 가시 세브선 거지
1: 영아 라삼르단 사수는 아카바기시다
0: 다들 안 계체도 간다 권자례 사수가 모제샤 스튠다 여리 샤르시다 야자
1: 폴 카바스 집지 클라사가 쇼르

0: 아멍은이게 추모 쇠샬럽다.
1: 깨당 말이 말한 써도.
2: 아지 라이는 바베 카바 겹스는 겹다. 군이 그제 호치 고기.
1: 기지 가르친 얘기 봐.
0: 키라니 이거 된다 시에고리. 부과연나기 샘제 치오 말이. 아멍은이 수군낭다미 부글룹진부도 냐고 주네 낭다미다. 하고 송해.
2: 다그지. 念啥了秀?
0: 秀小丽丽苏过节的我送起下今夜推推腾子起了不选吧给起来明度俺们就给我他花等给大丁啊一切没说不过的可这三轮出门你也拖不的人过给三百有的一年年不了可这些后面还过个月这喂喂你不要自己马小的朝那等于真给人你连头送啊
3: 야, 당도 돈다. 괴외지라, 니 장사도 스타비.
1: 부딩아, 뭐 돈이 용구시비?
3: 용구마시.
1: 랑가 아스다야 망자제 차주계시야.
3: 아이 차주계도가 이래 쓰곰체 디그유.
1: 쓴불러.
3: 야, 인다. 응. 니에 셰프지시오.
1: 아시 용바, 아 내버는 마시.
3: 你也给我叫过几个所孙那么写不起跟这次学过一面的大的就愿意其实这么我给你那是怕精神所让的人那不一呢上给他的能写讲啊做要求的嗯是不能感觉不就写这么用呀看看懂的苏克你要不是的苏克你要不是一年叫过天外要过的叫过要不云呢我那个要不是
0: 嗯，巧克力也不是的。喂喂喂喂，行子行子，开行子咱们爬过来吧，汤皮不多啊，汤皮吧。跟这多，你也肯做的贵这也我吃的贵。让个的肯做肯定一把，装完啥子多啊？
2: 让他的快点有。
0: 我躺在三天哪里？应该吧是，明天我们就带的让其他马术馆。其他来军队当初的吧，农民参谋你们多点的出不去也要是多。让有水差不多这可得吃不是？俺有水差不多这都贵。就现在是那些呢，有水吃的，等到出不去你这个吃当是。嗯，应该的。嗯，你看吧是。
2: 개어마리, 랑카라린스, 예수우시트
0: 웨이
1: 웨이, 랑카바유
4: 가지소
1: 개신주 드릴 계획 하시
0: 나디에 된다시 개치기유 또한 예시에 초월이 용도구이 쟤는 용아, 랑쉬다
1: 네 바보다 아메 추모수유샤 사님 손자, 능미님도 사도 주로시기
0: 지배 영아 니에대 전다사수는 남산 롤리유 응고 영아 시작인다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털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 궁지야바 캐시 캐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인다르니바투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쿠류라 인다르기궁치네 롱쿠르톡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다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궁기쿠류 장다균평치바 쪼내쿠궁수 군위기럭주직체당 지구 직접 치바 미게게 최대라 토낭 치바 합치 개밤 로교급 장쇼캄 라베 주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급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급 겹교 꾸유마 치고 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급 겹바탕 권내 탄웨 민급 겹고 让我有骨松了，输给鬼；让仙女干偏了，得糖用途。

0: 암지라 보고견 개미도가
1: 보낭다미도 이내 장르견 도스도
0: 알아 아견 갔더라
1: 잔도다 장그 방고 예배월라 접지 응어서 되비스도 디텐데 젠지 닌섭치 좀 그제 유매 딱제 세비스 첸마도 하고 마지
0: 젠라 노메시메멘저 아팅은 나즈디 포뉴이
1: 녜티제 있는 섬기 이네 녜냠뇨를 식나 자체게주에 닌섭 첸부 세샤 돈나 잔 노메시진 제첸 포업시 이네 장암자 쳬오마지 제젠 디리 젠그트네 쮸디 쮸시리 장게 탄데 멘줄락 젤데나 샤쮸 제제 고비이나 자게 중제 하장 토비여시 로시 능줄라 네로마 예비이나 대당 내주 균대미다 지부처시
0: 첸나 년년 부디기 디네샤주 지리 용구시베
1: 디제 용마시 젠게아 뉴세 최바토야 용마시 랑게 부구드 마케비나 디두 랑게 네시 춘세 제마토바 타나 소쇼야 닌가 요르다
0: 젠나 니 부드 근데 쵸세
1: 부구 게네 요야 쿄네 용마시 좀지르 노메시 제 파비나 젠게게 사뉴세 더게 망 줄다

0: 진다 몰라. 완전 송할 거 되게 없이. 내 집 갈라서.
1: 단들아. 장거죠다. 저 로지. 총샷다 갸리게. 제일 녀도 요제 상치지. 돈도 현안 저 총소디게 고치 신경이 있지. 총소 제냐지. 총하고 되게 없어. 녀대는 장한 요 미세제
0: 특징인가 좀. 근데 그렇지 없지.

0: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1: ཡིན ཡིན ཡིན ཡིན
0: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1: ཡིན ཡིན ཡིན ཡིན ཡིན
2: 能大没上你同的这六个月都给腾大群居日吧小薇这个我接到是给每日都是这边的有个六日能大有马戏一年年年就得尿出多少多每次大家在前三岁呢有个人都好不行我你那边对面会没过生给我的什么日本腾的头部前面嘛多电器前有马戏
1: 이내 아디 니무가 제시대지 미즈 당제 제야라 정대 제고 키그시 당제 세브 제베 제라 나 로던 그시
2: 제닝에 광도 진다디 심톤의 집이베
1: 시 다디샤 나 란츠 니도 바 이지 제고르다 니무 산니 터덤 요마시 딜랭아 쉐다 소고 당제 제제 근제 제도 아
2: 민도 란스메 지모고 라스고 자치라
1: 영아 장다 니포 낭다면나 나에 낭다면 이다 가데 제 게임스 교다 게임스 교다 치 이다
2: 츠플라니스
0: 파문일 셰야 총에
2: 렘메 콘츠심데 치리 삼주
0: mā lāmni dhībhidi, kāntā kūnzō lāmni pēn tōg mārī. Chachō gē, lēhā tīndrē sōnyā yōrbī.
2: Tēngwē ngāntō tōngsā tīnē tīnggō hārshī, jindā tī gōngdō mīshī, pā tēnā lām gō jōshidū, ngiamdā lō kāshē chēbhī. Kāsāng tōsō tīgēl, ngānyi gē tōgbō tōsichōng, kōng kībhī rā sōnzā gō tē chēngkyō rī sāmchū. Yīnē jindā tī lūgdā tēmbu jē nāng tē chēngkyō yīnsīgī, tōngdō ngānyi jēbē zhū lōy tīnchū.
0: 家长俺就创作的阿姨都是的主路的最美一张广东请大的花园里陪一下你那边身边还是我那前的年阿斯那看到你来个的马戏是卡的钱币唐伯罗来个钱呢比送作为AD的写着过的这就拉不扎西拉主牛买吧你不的 조조게 돈도 땡원은 신 건강 주민의 총집 단체의 연구 말이 탄다 뒤로 고발리도 제 말이
2: 다시 갈 전에 치자 없이 딱 근데 저지
0: 아 초동다 샘제 마치 지교 벙라 암라라 지조토 원시 문고 요리 네 콘을 근데나로 수비 탄다 제바 균배 가르샤 도스 고도 야쇼
3: 小薇，杨薇，小薇，跟着姐姐，俺可把觉得，俺们啥用意？呀，你也嘛对的，也好解释的。
4: 普通话要的，也拉距离要的。对的，让东西要见面多，俺们这桥嘛是，俺们上面特别难求些。俺哪来没？何子，阿姐，阿姐让他不多。
3: 俺做公司拿了有牛羊嘛这只吧，你做全部买来的点点用过嘛是？
4: 就是，你要出面没送的，团长我们送的。哦，听这里些，你阿们那跟着学兵，当不上去打，当面是多，你要肯人家。
3: 可的说那只吧？且那当面的些人的，看意思那团大的广州前边的这娃月子，请大家也是些。
4: 啊，
3: 请大家也。你要让俺先去打，等到当不上去是先兵吧？前不让个就叫哎，你做的这个女士朋友算账。 KC
2: 差不多一年呢，你就去要嘛这事，一年创作的个帕罗姐，雄起大样是啊，等到我接到是等个事情。啊，
4: 钱都比好的，明年你就买了呢，创作雄起大年当不的，我这些地起码马上就啥时候是吧？
2: 是，小鹏，看人家俺们那里要个许多，俺总不能搞错一下。
3: 老对不起，可是大姐俺做来事情是。
2: 用啊。 前两年帕罗姐，我这个自己个，没创作阿边我帕罗伊，我俺在阳台边弄酒店过是吧？
4: 是，
2: 前两年上班用过，莫个帕罗姐自己个，今天我罗伊，让苏月长，让俺收拾起来。 tenda khari ne

0: 보고 지주지게 나대지 빠바스 페비나 오네 뽑기고야 말이야 오네 뽑기고야 했다 대야 오네 기부사 시다상과 처음이시
1: Nume dhe dhenpo be pyo me jila, nga amchichi ge trogo dhe hadi, buhuma kis shi a yin,

0: 야피
1: 진보 아지 건전피도
0: 개치마리 계란 야고스피쇼 냥워쥬쇼 허니에총조 기계봉라리
1: 감사
2: 감사 증마팀배제고토라 하나니 제뉴유
1: 지겹이에라 지겹황라게 사르트디슈나베 지겹신이죠
2: 이
1: 감사 감사
2: 지겨 고 나가 있다 과체랑 거 수제 지겨 롭죠 나제 칠로 비베 표정 총료 와디 수기
1: 진짜 와 집에 뛰어 담바 상시 나 담도 로마 치 장신 비가 이 기랑게 갈로 망스 나서
2: 티제 통지라 창고 쉬는 아이레어 티 뉴메 제베 저 롭죠 지유
1: 제라 뒤도 심샤 님도 제라 쇼가 티에도
0: 용아 딱다 지겨 비에 나가 장 가면 소야 요리
1: 집에
2: 지 이네 제마인다 대지 아이레어 이 지망 아래 친다 튕기 뜻이도 상한 털내기 마음 배표적 걸송 쇼리
1: 영아 쟤나 기다니라 저스 쇼미 모두 감이 나시 지마시라 깨쳐오지 지마 대쇼시

0: 세구마사 키라니 마샴 심부다가 네 셈부기고 용마르 삼지 사비 옌호리
1: 장가 칭아치 예쁘바 소야네 지시 뭐야고 약지
0: 네 뭐라라 자와네 양도 못초 이네가 탑시민도 디콜링에 란시에뉴데 나자 뾰치그민도 어느 강원에
1: 팀원진한테 템비 이미지지 봐. 말씀 유래 됐어. 로몽고 팀제나 키니 더더 좋아 지기 유지.
0: 라슈다. 나도 상마 총래 포켓나 요리. 상어 편주 좋아 용고 줘 봐. 유터 매 봐.
1: 너니 가치도.
0: 라셈벌림 용고르베.

0: 포겐 배 갈 수도.
1: 낭다메. 유고고 내가 데고 와서 저와시 자도스이. 간다 치치리샤. 저와도사. 보대 오늘 괜찮지. 소소 저와 유는 유해버지. 아직다 보고 소소 아마다가 다는 당마르베 아.
0: 라이는 부채는 챔버지. 나 카야고야 카려래.
1: 징금인도 징금인도.
0: 카데요. 나 란주로 주데 균디요지. 부부님도 대뉴시라치. 이내 부부서 탄도 레가 제베 가르와. 나 란주로 부채야마 주네. 녀츠수교마리시바.
1: 건성의 사주쇼. 망사사사지. 나머지 걸어. 상람 탭도 나네 뻬니. 조가나 대용무쇼.
0: 교요다. 푸징에 시야라. 콘주롱레. 캡사시라 두사. 캡사자소노. 푸쉬엄보다 기지체제. 은니르 토지젠 칸구뉴욕스도와.
1: 부디시야발의 이치그도위. 딜레 푸쉬엄바자와 쥐는 거그르다.
0: 촉신라리.
1: 내 촉신 그디지도. 장게 푸징아 촉신치기. 다다시.
2: 就这一道去了，小薇了，但是这个觉得，不这个去了，从脚下起不是吧？他们嘛就那小薇出水去，俺让你给，要也五十九九的。俺等的，才我帮干的呀，古代人。有啊，你才会阿妈卡巴结过。阿姆拉，亚东长是出国的，别去去的，要不是啥都。阿姆拉，得说啊，你汤可用给。 암라, 모두 손다. 다제 제비, 제비. 키랑 차오의 수고 제시상마 여호시라도. 돌디문나. 암라, 키랑의 구소 도자나라. 레스. 암라 슈고.

0: 직수 직진등 실이 있었지. 저.
1: 그래서 냐고스. 라주시.
0: 라. 마리. 산에다 제 삼케나조 표빈 다 승가티.
1: 된다디 랑게 주도 제오마시. 니랑세오. 저만에 된다디들 주도 제오마시. 직전은 아주 군대를 가는 게지. 신규배.
0: 레스.
1: 고小海 랑게 주저로 봐.
0: 지, 니 주저 징리.
1: 제자. 심고 제바 삼시 두기. 산에 뜻없이 제바 깔레시라 겸해줘.
0: 겸고쇼.
1: 지만을 내어도 되 마실라.
0: 레스. 채능아 주구이.
1: 용아, 쇼를 고딘 제 주로.
0: 채나 주 탐진나라. 이. 나 탄다 라지 주네 퇴요비. 자녀아. 장게 예바르도 미망 땅지 미중라. 落地不起 차가더블로지 그대셔서
2: 동해면 누구야?
0: 배우도구이
3: 배진 배우자
2: 배우도구마시 니 성진 능담해
1: 오늘 양재了

0: 아지
1: 오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가려도 와 기기 좀아 땅 아랑즈 개버자 토가 저뒤 우천기
1: 빨아암라 키나니 라게 니메 워기 치우단자와 하장 그 제부도 뒤지 니진 한체웨 레기 지인라 나르 처도 학도 자웨 파마니 나주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로 토나나 초주 뇽토브나 뒤도도면 가르 고수로 당제나다 뒤지 강도 리브로 키나니 니 파마 약슈디

0: 야주 베지 마탈레 주주 로카시 칭리 교르고 야고치 녜제 야르다네 마든데 로체모 손자 가리네 제토에 요마시 에 야주 베지 신의 삶을 통해서 미미지데 동암 사부지 교미도 동고의 제를 기비 제부고 고사 타마데 요주지 라시 마사제 시규들이
1: 喂，小慧，你别，我躺在下去擦子衣，可把卡卡下雨，底下让你这多。你让他们啥写我？躺在篮筐中啊，可把那些铺进个球墩塔去下，是你让留啥？是别，前天后修，就这个字儿多，我硬硬到了说话着。躺在篮你也铺先把那边呢。是你公司么子单接着啥？让你们到这。前天有修。
2: 我准备，
1: 那啥你给钱不用不？让给库克的大队接铺选不打兔子钱，仓买铺几个，送下去，几千的去让你爬个跟着带水桶都还不行。哦，我你过仓那么给学的，你我记得的。
2: 你还学听着，那么给学什么了的，看差不许多。
1: 让我去比呢，你别的他老得意。
2: 用啊，你也用去。
1: 是你头用。
2: 那么到时再来。
1: 拜拜。
2: 拜拜。

0: 수래.
1: 완전 공세 미리. 전다 춘추지리에 가봐야 되는 거리. 야칭해.
0: 링윈배, 내가 드셔진요.
1: 개요 말이, 뜨다. 빨라라 알아시 링윈배.
0: 어어.

0: 장 아주 용기.
1: 전지일 씨 동아 주인다.
0: 제스면서 통원에 나셔.
1: 통원 용미도 와서도 빨라서 저거 위에.
0: 빨라는 게 공부시고 장 나고 하면 몇 년 신기다.
1: 이제 태차 다 취급이.
0: 갑기 있겨라. 계란이 성가과 간 용비. 예산 바 보시면 부지 워서 삼지.
1: 말이 은인도 유.
2: 롱매 유비.
1: 유미 예치 투제 기스도 세비.
2: 저 년 용아 좀 채워.
1: 용아 생마사. 아지. 다룽마젠 용두기. 니에디에 토우르 춘 사모초.
2: 아심디 내기메다 콘트스기.
1: 다 지샤. 티린인가 기부 초브리. 마라니 디춘달라 무기 쳐마리. 용두기. 차고 차브리.
2: 저 날로 저.

0: Kes chinchin ge rang thong shi sige. Chuki khan na pomishin da nyimdo do saru.
1: Ngo ne nye chong xia shi. Khonzo chi la kyang pa zho sige che za nye kanto shi thong go chong shi ba. Ngo ne yin nye yak zin xie me. Ta di xia, nga re no xia ngo khal nyo shi. Nga le chi ringi. Gonda nga ra nyi khala se lo nye da ga zho.
0: Ngo ne e. Yong a.
1: Kali nye bala. Gwanda gara san doi du ne samla yaw shtan jay nga shu ya. Bye bye.
0: Bye bye.
1: Ya shu.
2: Chige peng la zwa.
1: Yin. Kira?
2: Nga din shi tari yong bi.
1: Ale.
2: Nga tun chige dago zhi goyi sung gu du. Kesi mi dun ka ne kaba jiwa chu.
1: Si. Look you to the Nami.
2: Yeah.
1: Oh, yeah. Yeah, that's she. Nagle Lopchin. Nagle Lopchin, who's the same guy? You're a bit.
2: You're that.
1: Jenny can't think we're quite challenging the new Yunala.
2: No, what's I'm such a leg to you? You'll be your meza, leg to you or something.
1: 이내 가서 탄다 노르튼 지게 되고 싶고요. 기랑게 준다다 치에 차례도 나 톱도 해.
2: 나
3: 레슬레스. 어찌 관주피도 와. 키나 니 가면 나 스토스네 세가피.
1: 어찌 지게 골라. 내 세가 연시야. 딱다 기랑게 지스이다. 뒤로 규도 되지.
3: 그제 청소라.
1: 니 다도 콜라. 나 저 노르튼 지게 되고 배 겐시 톱도 게 스컨트 슈베 가이.
2: 你 起 了，你那个娘苗大姐，弄到姚明都生病。
3: 咱个老舅都最难了，听我怎么说，咱两个几个月不快些。我怎么说，这的今年才不离，俺最低今年起来算啥？那个我天了，满扎其他药的，年轻的咱空满的，什么事了？咱老舅。
2: 去年那年给俺可是咱用过这边，你来这马上那两个足球，别那我你请来值吧，你就拿啥子收益？
3: 让个县民过村数，一年他能按照国家的农村都管不赢。
2: 听你年看了，那大姚明都输不赢，听那年个年舅妈就跟我要着吧。
1: 这就过了，年前的看了可不是那届，他就是先生病。

0: 타체나
1: 기능 마시
0: 기린기랑게 파란시 셀라타나자 타체나 쉬윈다
1: 기란 드리피자 녀파 타체나 쉬윈다
0: 드링카메 나제 기부쇼 제마 탄도인다
1: 이랭아 탄다 쉬야 먹고 야메나 야테제 못해 손제 쉬우도
0: 답디바 아이 녀자 장저 지녀 아자마 레자 잘서리 인
1: 미상상 강변나라 잘서리 인 거쇼 게나 마리 녀나 와 샤마요 따다 아라 마음에 감디 녀 얼어 쉬우고 티에다 티에다
2: 라르 유린 체브규 아주 진다디게 그때 주의지 교리샤 랑게 안조 외모공세가 벼셔바 야시귀다 이내래
3: 아제다 디샤 디샤 산래게 좀 망아치 저거 랑게 뭐지 겁도 겁도 리샤 제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4: 네 뭐지 경주 공사 겁도 들래 장규
3: 에지 가르시 와래
2: 왜왜 랑월 미디 시험 말이 제마네 네게 지 시에베 겁디 랑게 네마게는 용도 괴
3: 장게 좀 망다 주게 신기베
2: 계속 뭐 가르셔 줘
3: 디샤 쉬고 미디 깨다
5: 샴게 레와레와 두 야쇼 샴게 레와레와 두 야쇼 레와레와 두
6: 머리를 갇히니나 다가고
3: 왜 같이 말해 왜 머리 그 뒤에서구야
6: 세워
3: 세워
6: 마법시 마법시
3: 마법시 마법시
2: 허치 억울해봐
3: 억울하지마 배다
2: 말이 억울 쭉 봐버렸다
3: 아니 억울
2: 억울한테 같이 가요 봐
3: 락부 시주고 뭐 저신 여비 비례 야구민도 동대기에만 겹쳐 가서 가네 기계기
2: 뭐 저 대체 다 뉴베 야구리 억울한 같이 가요 봐
3: 내가 제가
1: 창구슈나 기나조 뚜준난 기계 생야히 저야데 존네 녀벌 비르시야
0: 창구슈나 기나조 슈누 녀나야 저야데 조 나 가봤스메
1: 나조 슈누 손지 기란 고는 토비게 멘바
0: 나고네 로친지 말다
1: 아제 예라 기란 고는 총대 다들레 제비 유기시
0: 어서 마시베
1: 문에 얌생야시 키라는 저와치님 먹고 있지. 이내 답도 총수마 균야 가지네.
0: 아니 저리 지금도 미니 매지지 편지지비치아디 좀토야 여마성기. 사자망치 옆스치 겹치니 갸시. 키랑게 제는 소화된 데는 님부도게.
1: 키랑 범위지도 나 투이 지금 해봐.
0: 키랑 지금도게. 키랑 가로 그저 지유메 날 쏘는 용구르베
1: 디니 코텐로 하시 가로 먹고 지야디 포메지 돈을 이치 메 마시 저와 지야디 편주 삼바 메 장시 키랑게 소문은 시 키스 메시지 편주 지부 치모 돈나 님도 대지 님부 가시 요시
0: 키랑게 제는 티제 세토르베
1: 세토르시 댄데 세토르시 니 댄키제 슈토바 지체는 범디 니 듄다가 유기시

0: 키랑 공을 가세리
1: 라
0: 어 공모 소조 니 루부 토뱌라 지미디 데그드 슈스 니 키랑 그드 슈아디 키시 키랄레 총에 부부지게 뇽는 시제 하사 남당아 키랑을 저와 제비 있는 키랑게 미드 남두게
1: 티펑라 키랑 디저웨 지동태 내든 체마다
0: 어 디제 체마난다 키시 키랑라 니스 디제지 체비나 키랑게 당리 남두게
1: 어 디 범칭원의 슈너 저상부지리 미신다게 가부친의 유비 소소 이완초슈 유자 디 가위베 차와지지 이내 년문의 셰너 미타린 체민도 칸스너 나 윤수상 류년지
0: 아 진짜 임시

0: 예부도
1: 나즈샵쇼 토이츠부총유나나
0: 야고시부도 당아조 텐당오마티시에도
1: 지라데피야데 저다다게시에도라마 다시나 나나스시가 태도
0: 어?
1: 아, 다데스 지란시다 먼저 비리 시샤 지조르체사 이내고주 그대 세고메 전에 하쿠메도 지랑게 탁주시나로
0: 어 마레 마레 마레 나 정주 배부딘데 이 뒤데 사환에 시기메
2: 예 조장 개와디 뒤데 신금메 쓰도와
0: 배주 주문 면조
1: 지랑이게 가시고요 간송 시금메베 그치고요 칸에 신금메 쓰가체네 정말토 좀냠도 구요리. 아, 기랑 구례 가방한 저 세비신기 이네 기랑의 주제디 냠소만 나부이나 아니 레그 모두 치토야 주는 민도.
0: 모두 치토야 민도스. 최고 냠소 치토는 마도 어그 나서 치토야 매브지. 진짜 얌센로. 저는 예 다치. 에
1: 기랑 구단이 소아. 아지. 어디.
3: 마사서.
1: 야야야. 요요. 도마 요 가시야. 어,
0: 니 양겨 용지체.
1: 아지. 니 근데 체브레 아.
0: 야!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3: 今天古中在这可把菜干中嘞。
1: 以色列队啊，选不定名了，想交啥？
0: 迪娜，年龄都养活多的，我会拿着主要的，可对显得差不远呐。
1: 他们以色列队啊，你家接待员们前来前往的腿木头差不多。你的面具是新的样貌是？你的队长他们那边就是全部是。现在忙做仓位，托水清的钱的，我花了没收钱的。
0: 啊，我花了最下，他现在地面刚造完的马的下，叫你马的下，地壳绿的面给草被拿上了一下，现在养全部的兄弟呢。那南山地的票中过瘾。
1: 前天天王了，前天可怕太阳啊！
0: 建筑，建筑，建筑，唱个唱吧这一下。
1: 我这，可以唱吧？
0: 唱吧，唱吧，全部这一下。我们今马到连这苦苦的打。
1: 光个营营卡是送不到，俺最乖乖卡是当不着。
3: 组长，俺最在今天观众在这要嘛是定给家呀的观众接待的这是。
1: 可以。光顾龙想要听这也不成，出来的去上做扫地收银。哼，前来前往了，前来前往了。这答应的被杀死，看咱们顶那的高高大白马赛，等到胯下点木头上，俺快来落过去。
3: 俺看上顶那的杀气，俺胯下来没心气点硬币，俺顶着鞋子，俺光打死了鬼。
1: 让输一把啊！当俺速不马送啊！
3: 让过啊！

0: Lubudina Simbaki, Simbaki in the Lubudi, Tadaki and Bessie Simbadi, Purdang Gajong, Trading Didang Uyen Hingan Tang, Punjong Lung Jing in Tilikuni Yam Dunyerwe, Didang Toy Chidi Lizin, Didang Punjong Shifty Hin, Matokyong Yang Zum Hin, Tiri Nam Linget Sotan Yamdo, Chushu Zong Jimbutong Zong Yam Zum Chua, Gabsida Chung, Thank you, Piba Gusu. Jigger Fuji Xi Jinping Ki. Yongi de Damina, Kyongi Jutin Yong Missi Shetang. Renyi de Tani, Sus Renyi Lia Ralu Yuji Sum Nashin. Tangme, Renyi de Tang, Kuru de Tanglia, Tonang Mangsam Nanche, De Tang Tang, Digi Dimbe Kuru Sangbushi Jingur, Bezun Chigwebe, Bugu Shukin. Tring Anzi Litan Nala Penjung Suri Lopjingi Gigan Chimo against some July Dinti Shuche, Namling gets Hotan Yamdo, Mutu, De Tang Gol, Jolin Shukin.
1: Samju Chenbi Lani, Gigan Chimuda, Suri Bumdamba, Bumdam member, Jabjam Simju Lome, Subdun Lopian, Gayon Tajan Tunglu member, Kawang Tinsung Tabe, Mulopje Inshin, Gayon Tangyum Miri, Suri Gi, Kushun Sende Minada, Churi Shun Sende Mina, Penjong Puru Suri Lopchin, Pondo Mankangi, Nizum Dekagi Turin, Penjong Suri Lopchin, Jongji Rizengi, Rishun Niri Kawang. 中国民的苏里洛措各党部是乌云天干给云列乌云索给通天行的一样那起来给各党行行人别理行南站局长行业我党怎么的苏里推地不党全面推地不看接种看明着我松就长党松中不松党中继不你解别于我马斯你都问了行就那么多嘛了行就做平党员 Tetang Chepji, Jibu Nyedon Churku Lota, Jibu Nyedon Nishu Sasum Lu, Gup Tangu Da, Gup Nibi, Geyong Sajong Rishun, Jolien Song Yu To, Mi Gierke, Jiazong Chaga, Ang Tangu Dumar Toba. Jibu Nyedon Nishu Sabshi Lor, Nganji Su, Kuenjo Piru Suri Lopchen Ki, Kuchung Tang Yu Da, Hishin, Kongto Miengang Ki, Mianba Zi Shue Ki, Chanyin Toba. Jibu Nyedon Nishu Zeng Lor, Kue Rang Yung Chong, Sadu Benjol Buse Tobe, Kongbi Lelion Ki, Mundun Mi Gierke, Chanyin Toba Yu.
0: Ongi Lizan and Gilagi, Didansa, the Contagilia, Hua Lingumi, Munzin Chagumi, Sepship Sona. Sanga de Debi Nele, Didansna, Simpakibuta, Lu Debo, Yoya di Dida, that digitso di resumudon. Ta inele, that drinkers and Zumi Dunia, Hadi Benizu Mangwachi, Simmigibda, Lu Debo Meb, Tabartu, Gapuchaya di.
2: Dinde 세상 구조지 없으면 가르치 그랬었으나 차 구준 이하 돌아와 차 구준 이하 친수는 미소군 한기 아니 통한 누룩 차단이야 주제에디 차리 세상 계란기 차 구준 이하 친수는 다 가르치 그래 통한 누룩이야 칼라르 세상 계란기 구조 뭐잖아 아니 차디 구조지 모두 대수는 통한 누룩 도와주고 뒤도도 닝려야 주말은 닝 누가 냠거리 아니 침벌이야 아니 참말은 침벌 누가 냠줘 그래 말해 최선 뒤인두근 고조 뒤에디 하장기 개침부시라래 늘어지셔
0: 나스기라 다 지단기 류중대 차샴다 망고 싶지로 와 다 이내게라 미치기 니미치나라 류중 그제체나 양체단 심부유나 기라 갈로치나로
2: 나스 다들 류중들사 망고 싶지로 문나 답배르바 아니 카지 그분나 쇼쇼체르바 카지기 있는 문나 마든 버든 막고 최장 안주 륜중 그제 대주 약쇼 땅 안주 안주 그 범액이 아니 조단시에서나 디스그레 류제제기 카티 유나면디 아니 배경 그 나자리에서 다 배경 그 나자스르 그 고릉신 가로 top 전부 작바 top 전부 든지 그 조단 대상디 배경 릉신 든지 미디 아니 배경 순대 도스대 다 만족이 배셔도 생기는 시 top 전부 들으세요 봐 들으 세워 다 배경 근데 인도 딜이야 배경이라 조사 된 소리 배경은 낮아서 해야 돼 다 조사 된 소리 하고 숨아. 따띵 주간 배견내 쫓아 댄스는 배견기 낮아서 돼. 그도 너그래. 니마지글이 있는 배견디 가래. 지도 쇠다 나도 당스. 니마지기 있는 아니 디 나도 디다. 아니 쇠들 당고도 와. 나도 아니 쇠. 디 당두가네 따디 마당 바 제래. 탑랑 약속 가래서서 다 쫓아지. 다 류제제. 제장 나도지. 직 직디 간세스는 아니 답에 샤샤서 나도 초초 안주 대중인스는 나도 시도간 아니 주변에 죽직 봐 근데 중니 근데 나도 건 셔봐 아니 공모 인수는 계란배 샤샤서는 초초

0: 직부 직결 미 키란 속부터 직금부라지 요 재산 형제 재산 친해 직고 할다 팀면은 강부디 미 컬러로 와 야제 다 거티 그래 내슈 세상 안쪽 그 삼당이 두변에 단독 개연자 야자 마자 등대 쪽 멤버 체제 공부 쪽 뒤에도 공부 안에 대보 체제 피배디 개침부를 시작한 것도 뒤지도가는 안에 간성 공부 대업도가는 배차시아서는 공부들이에 안에 나 공부 아니 치직겹이 팀 멤버체 그런 겹 용거로 봐 미소소 롤었다 나도 디나 미카제도 미상나 돈 롤어도 왜 세자 미상나 돈직 소에서 용말 봐 세자 안 저기 아니 공부 겹다 이네 루제 제단 창말이야 직교수야 말해 하고서 세자 그런 공부 배워 주두가네 그뒤 배차샤선 공부 치직 배제 배면 너가 요나 그런 고동전의 샤오 되게 해주시리 디가 나시 양카지 니동전 강번 나는 거 유나 양직동전 샤 만하고는 샤 부조죠 하고서 디게 주시라라 다 디가 나시 베기 단다 배차샤도 제나바 인수는 이놈이 줄 이제 제가 칠로를 개 조금도 와 정세 내가 망보하다 그 쉬는 내가 또 류제 인선선 치다 뭔지 다가를 하래 배차샤서 아주 엄마 인수는 정세 카다 아니 족발이야 나좀 믹스 첨부 된다 쉬어요 말다 레마레 꼭 구조장 접 대어 봐. 레마레. 한다가 아주 류중 체세도 또 가봐 세고 왔으나 정습다 조과 세고 와 말해. 총기 난기 레우 난 줘야 돼. 니만 다 봐 구조가 대어 봐. 나 꼭 구조지 뭐잖아. 용구 와 말해. 세상 정습도 이놈이 지금 알 류제자가 조고 요 실로 찍내는 조고 말해. 하고 숨아. 그 이놈이 지 두시디 세부 그것도. 배차샤서 나는 아주 구조 먼저 체제 넉주 카인스는 당 아주 배차샤 넉주기 나니 있는 샤르죠기 생각하세 소아 종수데 아니 디두가네 디주동아 소아 종의 양금아 디스테브 콘조 소아 주제야 보아래 안 콘조 칼라 식지 첨부 당세 구조지 매지 창말이야 차 가면 나서 나대요 그냥 되다 제가 구조지 왜 이렇게 해지 모르 당 아주 시가지 이내지 다 디거는 하람 추슈 견절에 차 가면 싶어요 말 가르라고 신뢰가 고마죠. 고마죠도 차도 구죽죽으로. 하고 소마. 제장 안쪽에 두신세도 개침벌이. 배차샤서 안쪽에 칼라스고 있는데 오게 칼라딩아 밀리 능밀리에 칼라스는 펜바. 내 속불에 펜바. 근데 두시지 키수는 깔래요 말아봐. 이건 안심배 신뢰 증가지 신결 내가 지도간. 뭔지 정내세는 다지 그 샤문이라리. 신거도 야구 채우러 봐. 이건 안심배 키라리야 정다지 띠우러 봐. 최소한 뒤인도 내세는 봉세다 아니 즉 신조닉스로 봐 데려야 칭아 류제제가 싫어 조금도 백구육난 참을 류제
1: 그래서 류제 유입이지 봐
0: 딥 결항기 도시디 심체 신세네야 대마도 양 결항기 종진한 차로 조으러 봐 안 결항 방그래 과지지다 도시는 나도
2: 어 나게
0: 구육국도
2: 구육국이
0: 다 소수 뒤 당분 나야 나중에 가르쳐서
2: 멀당이 나죠
0: 먼저다. 되게 내가 먼저 거 봐. 먼저 문명 땡기 봐. 되지.
2: 이만 찍을. 땅산도 배드니 저거 땅도기. 잘라지야디.
0: 아, 되게 잘라지야 우리 봐. 왔다디 마지막 봐. 세다 라한테 진짜 먼저 땅 차백. 라순데 배 먼저 땅 차백. 니수 먼저 제지. 버루 양디에 태 차버다.
2: 되지.
0: 하고 소. 다 제장 다 지도나 되지 시와르. 라순데 되는 시진 된다. 아니 잘라 게 되지 응다 되는데 제제 15땅 거 봐. 디 이는 문제 아니 소소 대단해야 삼당. 다 디한테 징변 나서 참아디 들을 되는 것도 시진 다 디면서 다 가지냐 즉 구조적으로 소수선 데이터 보러 봐 양 구조 데이터 제 보면 좋아라 침벌라 속과 아니 디건 안심 백기 개바 추벌라 속과 드럭이 내주 망부인 것도 세상 안주 되게 있는 문제 결아서 못 했다는 수정 다 근데 전에 채 렘부체도 엔 하장기 개정 버려도 와
1: 처음에 켄세링 아주 편조니 다 뒤시 요와 세부에 배사지지로 와 아니 다게라 녀마 이는 아주 제동 박세 체우레스리 다 단데 이는 선이 간도다 통이 간도 견견서와 다 진의 게라게 드린 아주 레전드 규제 투이시 당세 주니기 와리아야 저와 가르미 가르시나로
0: 치직된 강 부주되다 낭주기 심진기 미기 속었디 아니 두어 잘 주어 배차샤서는 실어야 찍으려 버려 봐 만주 속은 날에 찍게 남들고 와 하고 숨아 아니 칠이야 야글럽도 나네 야글럽고 와 하고 숨아 아니 칠이야 똥글럽도 나네 똥글럽고 그래 좀쟁 가래 군글럽도 겨우도 와 소글럽도 찍어도 와 뒤치 잭딩 찍어봐 뒤가 나은 신배 잭딩 그 춥단 데다 미소 부대

0: 우가이 샤조 장변 나그리 동조로와 규수시야디 참조시 미세바니지 통다쇼스 네마바오풍라 능주쇼샤 통도우진송 카티제디농시 나르제사보다 그르크도지리 삼추 성유래 대협지라 미디 유교사부팀 제차샤 나그레주기 무지 지제 마시바 디레도지 나그레주기 로라 카야니 꾸로세기 여유사보다 등고거기 준비 지주제대 라고주 계속하듯이니 내루경제니 카야야니 도도 구지견 제 카지 제샤 정조니가 띵야디 개우시 하도 다니에 참 샤름 샤르샤 대외 양제 무지라 나그레부 딱제 조주 나마자 치마자 튜주 딘제 지구요지 동도 민둔지니 샤조 장변 나레 동조로 동시지 미소지게 동조로 와라 토당 주민스기 디급 기회를 마바 반정게 나다 루리 정비위 미딘지 고주제 마지
1: 인다
2: 인다 야스모
1: 디주상문 예치 없이
2: 내주근제이메 결혼주 신마리 소모 야면의 럽치기
1: 제니 교수여다 응고
2: 다리 아주 동조자와 송토야디 소모 낙래보라 카바게 자리 개왕님보다 우진님과 아주 낙제 튕고라 독시 난가디 리슈디
1: 지대 추디 바풍게 삼담다 동조자와 송토베 마체 겐데 중담시 디밍라 잠게 숲드 루리 띵제 개글렘부사 다인의 바풍 흔히 코부차도가
3: 부등원의 장고시라도 디가라 키라니게 민제르스다도가 바풍 对的，暴风暴风死，东处送土白马在，让我们加油嘛这。
4: 不过第一呢，你这三年用的啊，我是谢云呢，啥阿么大吧？
1: 是。
4: 现在谢谢，爹我去个嘛。
2: 我不能闲得住花土哩。
1: 是，大豆皮啊，这苍毛老天巧啊，热的年难来不了，东处热完了，年年这不年三休铺，等到星期内可能做先把铺年冲下。我让这个几年新进了这万千多年所有呢。
2: 郑叔，地广了让新进轻松，让给工作落不起来了呗。
5: 我在三龙全部送上，团大的是年轻工人嘛了呗。
2: 哎，年轻人可最贴心。
5: 当初让我送件木头了，我做一个托不着。想不了那么送你个木头来，我做运气一个托不过的。
2: 年头嘞，可惜我做马车亚的，厂长和你的送要钱都赢。你刚挨个奶奶呢，拿了地皮鞋出狗去，弄不扫不净的，狗吐不净的，地洗水我没得不起的，结果没结果，
5: 结果，
2: 结果连我的。
6: 麻烦房子里的天气先好了，别急，大姐做中了，做好工作拿些，拿出出狗去养生最先下。
0: 拿出出狗哎。
6: 老翁，他让先下。
0: 麻烦房给他点点水了，冬天结成个木瓜。
6: 明多了，做好的，刚挨个春天，出头钱过了先下。
0: 很多剧了，一直都给羡慕的。
6: 七七让写下，剧内话语七七让写是了多啊。
0: 没得，苦就了过的。
6: 眼前的苦写呗，刚眼都是要的。难得有大学的下。
0: 难得有啥的？
6: 这不进度还不写写？俺最内部上过的八十个进度。
2: 这里的冲突的，哪来那么多呀？的，心中冲突起了，俺最心酸，他最气，冲突解决。这里来说，俺俺最团结组织，两年的跌倒了丢不起，心中有脚的，永久的马甲不脚了，出脚用不着的。场外偏最心中见，说说三家丢了。
0: 星期内冲突算他解决吧，心中啥？俺最心结团结的，你那么听你了，马了大侠。顶这结尾呢，俺俺最这些气差不大，明天马上被见到地位，气是组织，你最顶这兔子。特别现在要买的，你娃都小学去读的，我妈当都不当，做都不做，检查连年月呢，检查等于零。
2: 连锁路军的干得说不错，小赵掌柜那个那么年轻，公司连接连做，今天我说过年不离，连连接连做的小学些干得说，可能俺家人去做，马上能录的公司直接打，制作人录的从这边做个杂种的细节，团练偏简单，做小单，干得了，起步也水准突破七个亿，他论南岗矿的。贴报唐国的国家，干大错，几把高位，几杀推进去当然用不起个亿。
7: 那么重大，没人钱吧？不住几两个人吧？多么些趁俺屁股去过送不下，来算那些钱吧。同学你猜俺去？
2: 就是就是就是，让俺可赌，俺最主要跑两个这钱有没学的？
7: 全同同学俺才借的下。
0: 大意思，羡慕，很多些个点的，可那是你明白啊？
2: 我们村那来去了密码不切，刚按月三，克拉三的来拉不起去那这么多啊！天公啊，这苦头两个天可些别不离，云南苦头发现初见，杨幂的嘴这两那做拒绝，出罗用不离，前站他来有苦头两个的，你把都通知一下过去，心大姐你，真的是去接我的，那个人他拒绝，啥子地区的去让座，说明会注意的，去让座吃的大，吃个不走路，看叔叔姐刚动过说明是几种，说明头上没人我来，去讲一会儿月三，出那个要刚过去头里，
4: 啥子的要我多啊，那个人他太尼不算啥，找不见也得不多。
1: 日大秋月咋连看得见那半个人是吧？地皮给点点全部用不的，去让做是细菌可都烧个什么的塑料药的。
8: 都得那潮湿头的。
5: 年龄了，他这个饺子得炒很这多了。
1: 炒完的要洗炸多，日出疼死也炒完许多，新不来呢，街头也多啊。
8: 要我得这都多耶，上个宿舍老妈对我等个一百啊。
1: 你今天没把对我当没得，自己来意，新不来呢别人下，
2: 要我洗啥些素？
8: 你也叫这四对，从哪趟上都？
7: 都是对民间给写下地下，
8: 人气远呢，穿不着越狱不的。
7: 是嘞，人气就算比咱随便么多，就这拉去，全是。
8: 你最近写的小事，你别说我，就这拉去全是钱没有。让给亲人呢，你让给么东西，我养俺子男个是日得过就就这样子的。
7: 也差不多，像老我这不听着有三三么情况。
8: 你也让你现在过没得？俺做恐怕当不得，老说出没听给钱，听你急了，听给准备个出没事子有。
7: 可是。
1: 出没岁吧嘞，天气逐渐过了呗。
7: 对，大的哈。大真相，马东大，俺年头看不多。俺家有没小矿机，破工地没出过，让给新买的啊。让给松西妈们拿菜，给咱养年数的生意呗。
1: 可是谢谢呐，松西妈们大，老么就为新拿这松家给咱养年数的。
7: 谁？ 松西妈们怎么说？通通新拿这松苗了吧？
1: 俺做老几老子，偷偷骗姐姐，请。

yenge kungamsa kirangge nidu ti dechi ri ya samdanyu yibe chuchi pu yine damnya de je thoro na yu yu de sangyu na gup gup la ri ni xiang yu gup suwa da gup gup la ri ri ji su yo ji sangyu na xie dan de no bu zhe sna yong wei tuo ding ni dian ni zhe yo ma ji le zhen kong ma ran zui ri ni xiang yu gup guo xie bi de ri ge le zhen na ri ri guo xu yi ri ri xia di qi zhong du yi gu na de bei bu bei jia ji yi ba da ti ji er ri gui du tiu gu yo ji chao jia de qian bu po bu da kang jia xu wa ga zu ka xiao wei gup su 秋洛前辈日一批当面三不少的读书念不得这件色素忙不对别秋洛主播要人多少对这件事不一呢日语是要的当面的多这边秋洛人第一女子还将给胳膊的书站里面还将起不要人特别引起国的边缘有马人让人给胳膊给日语给女子给去做的混乱的弄墙给日语做的 北加夏林的四川大云南元九甘肃崇文所里他地给崇文山了我也不三不送忙为查家的亲不婆婆姨呢日语切个药日他管主要对下水切个居所查家的不住切个日语样子听过药日北加夏呢甘肃给竹区日语塔四川给应秀荣给日语所里苍面哈国为六次特别为必须记得 让日给个了呀日日给是运气我的退毛啊多数起我几个开局点要日日日给女子策划将前不月子今年第天马啊创作的熊人三不所蒙西之贵多了我的各行的呀干不卡线呢朝中别提干用不要日你呢也呢的出桌子的长大的呀多东归于我们是各这个嘎姐每个月呀出了听不要日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튕구여지 미르 초시다 트롱 큐니 요마지 제자 미니시메 망부지 수구여지 이내레 지주 튕교고 이내레 딤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베 규림나 로라 초그론 난네 메워르기 자단 자외 우주 체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뇨 마치아보다 추나 로라 두수다 담자 망부 这有不要紧熊人给小你嘎嘎养呢听个是运气为日日吞虚月色长家亲不破别急了日日吞你要紧能最低的吞亲日日吞别年个月别年半度同孙七个七七个不要紧可是日日都有不赢呢日日给年个特别够了天么年度日日给小你给托事儿还有贵不来臭熊都必须早晚你要嘛的 但是卡这些设备呢日日给女子还将给中国院长每日日给我们俩陪同嘛的推送所三百年间我们这群的企业嘛的人家准备去卡巴给不大超过所有配件件这一年最推动的控制器物的你也想打充电四兄弟的位的充电零年三需求的了铁卡仍旧通过千百大洋的拆给女子新图单千百年三需求的年三需求的日日准备推荐的三年大概能行这一年最接受不过的仍旧女子把大年新电影预备呢起来给别拆动年 가인지치도지 리주스한테 배준기 창자를 보면 죽이 쓰시기 누에 지지 아 티르 루부 정신 치워다 도수 첨부 요리 창매 깨지 딘데 지세부 니에 굽어디 우주 첨부 튀어나 토사르 추 세소 딘자 군기 쯔질적 지부디지

0: 오고 응음시 모두 오구랑가 삼시 도우리 오 예수도 스켜 아니다 오고
1: 파시 다시
2: 카리 바바콘스 나그네 카리 열까 좀 치세
0: 정수왕의 다른 쇼게 바바로스키 바치시야
2: 바베 카르시에도
0: 고발의 중매스기
2: 미든 체도기
0: 미디스 레그딘 자신이 여러봐 죽쇠야라는지
2: 정수왕의 아베 산시 유브리
0: 나 나래 주민면 봐 네 다시 소중 세가 친구
2: 최다디 니엘 슈도 쳐오마리 지등금 지면도 네 고강을 지그리
0: 첸도스치 자가 호수 네 소중 할 게도다 니네 슈도 쳐오마리
2: 나 국지진지 김두민도 이네 최다디 테라 쇠곰시 더 패스

今天街边路过车的你有的人我行安稳抗疫解毒这把心踏出闸路过车的云南坦四川旗镇上的月巴坦天天云南行前期四部脱血旗抽屉时罗瑞记得阿巴内记得就被爬了土路过车的文书高速出嘎了配把得比没到嘎巴冲冲忙不立坦连土没到路过了谢谢 매도 까르보티 리슈밍라 러블루 초제 매도 제세리야 유티게 메츠 수양화 매도 제세기유 대야 총의 시보로 니외 초림 신토 대슝다 타 로마이 매도 대 추가라 영용의 유바타 니만 누브지 매도 대 라르야 카숨니 추난토 팀조기유 자지 출팀 지신시 임배 차니 Lablu choze medo ki, chu sangye la rewa nebu yu. Te la, rangje ne, chubu dakje chebe nyuba den. Te na, renglu ki wenjo nyuba ra shugen pepo be che tu. Lablu choze medo la, tangzang ki chukong si kwe gi yu. Kisi chukong la, bazo chungse yu na ya, lablu choze medo te, medo chombo ta, chombo gam zho wa, me mi gui la. Ta na, shu medo ya, zho se ba shi. 天呐，如果只有一唐山出版商标，采用的你，那么错在每道的记载了产品，可有几多条了？学吧，是不错在民宋东段经常咱们身边，根本就没被执行。莫不拉龙车图，它是我将认为高楼外，如果只有天呢，特别认识咱们系列，这样命运。咸阳，莫不提些啥子内容？ 年底玉米村马多，米线边朝上国军进行内月。阿下朝上图连马塔，我将去最新的开辟景点行囊，卓越前把它冲了。朝上南去行动前边，你为干突进，在其东南年月三线马路呀，铁跨度一米的月。 太阳日子的立场及养生的行呢，出面开始朝着开松的出入用行。秋天天，三月初拍着的阳，什么样的托的先别季节，不去吃出去。秋面给秋天的，马上学了呢，他了，如果吃不住，不皮血。 로고 채우니 사두 체림 슈레 테발레 마르 딥네 차베 채우시레라 대튜 링베 포조르타 림규르규 로고 채우타 대니 고르토 뉴진 체베나 제타 채우 켄가 말라티 초바 강식 대낭토 정준 튕공 표숨 소보 뒤이시 대베 모소웨 정준 캄라 대바 체발레 초공 소조타 소자타 지신규 튕공 송접 소기테 뉴바 케첸 튕신유 모소와 뒤뒤치세 총주에 나라 모라츠 니나라 총주에 도로 좀네 김장기 적지 고로령와타 라레자 체네 쇠대 파뱀강 뒤기베 황주에 차롱탄 제외 예더 후주기 동전 대단니 뒤탄대 파도야 나르시 로도 계신 뭐 팅에르 내유 龙家这土面人啦，如果采用第二，今天没有他人都特别吃些鱼大了，他的爬的松土，我听来的难约。他懂，对他的呀，难的如，魔术为哪位没有人呢？所以他才约别呢。闽南去铁了，国家的车位表面健康，写点不给约。 魔术为帕子普及先途，那个三三初堂去有阵地入，错话接人。我就爬了松途，换做人中看了宽度高度为水军铁，没人没人爬了，没人军人去行去。
Dikarani, Yuna Xingqian Lijiang Chonggir, Ninglang Zong, Yongning Chongde Yimata. Yongning Xiongsa Ti, Cho Xi Riwei Gorxing, Tiongong Pizum Cogbe, Zemlin To Chuzhe Digui Toshu Xikta, Sadu, Jemara Tiongge, Chasa Yashi. Zabu Chongzu Ni, Nawei Mosu Chongzu Chesi Yimata. Suikyun ki mōsū dōgān shīgī nāng. Mōsū pīmē kāshē kī, sānē tīgē suikyun ki shīmsē shīg sōshī yu. Dōma lāma nī, yun nān tōlop shīgī gīgēn yīmā tā, yu rīng shē yun tū chāshā rūp shīmē kōmē, tarī chēngā pāyū tū lō yōng tū nī, mōsū wē suikyun tūjīn tī, rīgōr tūjīn lā shūkchē lō yōng shī shī. Nian tī dā nāng, Lugu Tsewi Tagorgi Kimzan Sangme, Mosu We Tujian Cha Ge Xue Tera Chachi Chixin Xue. Tengi Yong Nian Tu Ngar Xi, Mosu We Nawe Mujyu Rignan, Song Zin Che Yuba Ma Se, Tadong Yuru Dir Gokyur Jian Ki Naba Minyongwa Xie Gya Nian Xue. Nanyam Tuwebe Mowe Kangbe Nang, Mega Dan Ne, Tuwa Hoglo Do Chur Xing. Kimin tso kaga zhozhu ngang nyamzom chung. Tabge megung tuy shir cham heje ba te, zhexi ta digi dianbe da sambu cungi yu. Gemu zhivun di ni, ji cha si gengar cha yu ba ta, teni mo su lhazho nang gemu zhivu teni, hamu gemu nam zhu yin bara nguan zinbe, zhivu teni mo su we sem nang tu, lari shikshi. Teya, rikoro tujian ni mozo uwe tang tongmara rengjong kamla tegui chebali chungwa shikshi. Mozo uwe rilung ta ciu so la namshi yuebe yiji cheba ta zil. Tunge ta cowa gerin rizuru teba chewe duxie ta yusui kumshi shikyu. Teya, lori luk ningi dawa dunbe ce nirnge nimoro Mōsū wē tsō tā rīwō rō gōwā gyāwō mā sē, chūnbī chōgwa chēnbō chē. Shōgwa rā, mōgbō mā yē kōng lā, lūgū cē wū jām kī, mōsū wā nām kī, sū wā tēp kīn, tār chō tūnbō rō jēng nē, rīwē chō sū yōng shī hē.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법차위 미추기 뜻준들이 균경네 서신디 토기 민남기 톤도 바르솜 도정존타 자냠토 냠십 치긴 시류인 냠네 치시유 지드 개베 로주 리워로 니마 초싱 실론 잠라 나제 도베 낭토 제주이 송게 항랑도 조공 리수 리기 쉬부 티밍라 乔丽华 서르싱 콩니 리주 총주 겐캄 고르송과 시시 코란 총의 뒤에 리순디르 차론 총우에 제주이 겐예 망부식 랜드 치시기유 유점 링라 제주 민저와 카시기 로가 초히 르라 거티 망부 켄비 치원디리라 주목가차 서싱 주목가차니 중국의 캔디앵그리시 이마만세 대협공 야신도 토비 자동조라 캐도 교류해 레와라 야차 파르싱비 로준 리워로 츠나 정중 튜공 표송 소부해 대외 체제 리규 교육이 믹스에 넘시타 사감 책임래 年底年假, 在这五里忙不歇起, 年月亏都去了去。 据目个人的呢, 听啊法兰西却别看歇起, 云南陆江亏年三年穷瓦坦者, 明大不歇阴行, 铁马尔贝亚, 法兰西人中他陆居电子康图, 年在前月。 铁节以屯人不歇了, 丽江图铁嘴松年, 他多了暂时好苦瓦屁, 五里人的可怜了, 미츠통초에 예와라 포르베나 콘조로 포르셈비 세무시겠어요. 차리화타 주무가제 파르키 렌제티니 대왕시라시 대왕 로카시에 콘라 로놈나레 로브젠키 심주바카지 리주 총조를 레바타 코란 로준 리워루 또는 예외 강덕기 주무리식 최치 내신바라 덴덴슈시 某些气候村为来段体呢各自其那样提到乔丽华以举目各自通天通马一不是咸阳空气培育技能力能明白密歇别重新特别三间忙不约吧哈库瓦马塞推从俗气候以人心错话记录了军国穷瓦康熙切不记图提到新多路规矩恰过样明不是提及乔丽华以南家前呢大度 罗军入围南塞期可以看出了秋秋瓦的作用。太阳得不着日记级别组队完了，狂阳秋日得些期间期来唐布瓦县内，七里门这瓦卡局长文人前线间期，七里间隙都去了。乔丽华金藏期康巴尼巴天呢，李素日期北尊前期水军期新港西市，康巴金端图苏边期东部忙不得月。 某些师兄去日德苏准备错了，对讲忙不撒家签约中。乔丽华呢，俺们先读七六级成绩的看别，今些人不太能断断切瓦起。人今给过了节目了，光谈前面去，中路面子忙不行，得做签约金，提做了，落来永不点价签不约。

베베 라베 쇠쇼 하장 체싱 철두 립삼수 최제 참별 급수 티 추망부 돌린 체네 로마 링토 꺄와타 뛰네 라르야 쇠쇼 제기입시 테야 캬티디 기양사로 토 추송진 체가웨 티팅마 까마타 라르순 중화규 시네 차르게타

진짜 당부 로진 리우 존재인 급주 고고로 강 타동이야 쇼르 사람에 너지 총은이 나주 이샘제 조시 되부시시 대쇼방 아버니 바로 좀 소리 좀 코너 제진 참조 대내미지 대야 니외 인수 팍조바타 되니 나제야 조지 되도친 Degara, sabo mi sumdong la zembe, ritu lukup juanlin ta, lukup ta lo jen jena chue tu, tongwar guanbe ritu dabja ki sungyen ya chir nguan wong. Serimu bomara kashi lupur tu tuanba ta. Serimu bomara ni yidu wang shue ki chade gyabati riti. Te ludo ki chabu marbo ta ni, 魁前先土扎当新土切先天切不与托切别加国国的铁南尼母地多贵减把切行侧度拉巴拉点谁母宝马拉错尼托尊切为切流土塞错瓦拉着对魁净土与人不得把新土永行金藏天差别错别国内能塞出越土通就没把了去了

차세로 참여를 도전 대주 기비 드림 15 지차라 동부 용수 담배 신공 뒤로 주시기 듄탱 지메 시베 멜로그리 제나무 모튜니 이원 중크 뉴주 제바 젠부 슈주인

0: 진부 야주 진부 야주 진부 야주
1: 아 딜러랑게 수수 소대 송교전 다가 주워시
0: 진부 지망아 캡사라스는
2: 你已经进不让陈连截图记忆，也就进步。进步，嗯，进步让给彭弟切度，落水来接送啊。
1: 彭母弟落水绝绝没多。

0: 마시 라지기도 와 제살라비야 여 마시
1: 사와리스
2: 저다요 능귀디 저랑게 팅에네 기연비 쯔승 첸제르비
3: 오 쇼도즈게 시에르타그리 딩에 팅에네 기연비 쯔승 첸제르다 지다미자네 심마리
2: 아네 부그딩 할라고 믿으면 다시 디든지 이브리 알럽제 심비이나 스스로 용법 미협체그르바
1: 가리 쯔승 첸제리스 넘고시소야 마비 할래야 가로리
4: 쯔쯔
2: 장가싱기에 장기신비이나 쯔승 첸제스다 쓰그르비
5: 진짜 뜬스게 가리네 싱그리 괜찮라고 말이
4: 쯔시 포모데스트다 단년지다도 다도
6: 呀，冯亲，
4: 爸爸，
6: 你怎么俺在那里年纪大个样看起我嘞？
4: 哦，这叫个能贵的家子，俺在那个年纪，三不起来吃些，钱咱从不得大个样皮，俺年纪大个中的。
6: 俺在那老小矿给老小矿在那东西，逐渐看起来着，胜利逐渐看。
4: 儿子小战，老妈妈不接客气去，窗边过来拿了会员奖金给，让他准备备。
7: 多少三十许多，俺就个客户送去等你多久？
4: 客气说。一个家长的也是这多的，阿妈就说的。
7: 阿姆拉，
4: 嗯，
7: 你要吃了姜丝。
3: 有个月。
2: 卡切松。

0: 고주르베
1: 페마도 밀고 오다마르베
0: 정부세야도 밀고 오다니 망세여 얻다
1: 고거등메다 얘 나한테 내이
0: 알레
1: 펜타야 무슨 가세하쇼
0: 쟤는 내도 스케쳐오시 가세세야
1: 니쌩
0: 아 광토다주이샤 니슈쌩이나시 누구두고야
1: 제순센세야다 곰 니쌩 토브르베
0: 제순센세 내년지나라 너무 많고 가수유네 셀마세 시대대인 콘토타주이샤
1: 메소고르 셀마세 시대대
2: 첨등거 유배
1: 어
2: 왜 랑게 녀모라라 수요수야 년치디 그대 수요석시
1: 어 가자마 등거는 게 수요석시오 가래 로년적 바시메베 아
2: 컵수로제 곰 니시라치 디네 미츠 토사데 미도
1: Mithi to loo kyaa mithu singe raan loo yinpa.
2: Nye mo laa ge, liyaa di chenye yinna kusda jibu chao shi sungi.
1: Shaa mo laa kari yinna kyingi.
2: Nye dan shiyao, tingwe nye mo laa chengshita nye sonza maa kyim kabaayyo shi.
1: Ji. Wei, wei, wei. Zhe sun sen ziyata, kontob shi.
2: Chi, zon todu ge.
1: Gwam ni seng che tsangmo bingi ba.
2: Su be.
1: Yinggo shu.
2: Junbu chung a.
3: 진중하라니샤
0: 다주다 인다

0: 저 중에 심 저도
1: 녀화 용용을 매.
0: 어, 랑게스나. 어, 녀개가 요스기 양나 지저게 개가 요스기 아.
2: 된다고 봐요 그래.
1: 야매는
3: 나 중에 도스네 남자 로체 요시. 당연히 나 상랑한테 지저 도주 지저게 도움이 되사. 난다민도
1: 저다마 남자 처음하래
0: 던기마도니 탄도취즈중이슴저문두게 도우어시 머시니 小두즈 능구종가저야디 수수치도마다 레마시
1: 내신기유 내신기유
0: 승리 내잘시오 小두즈 랑기푸충주스다 요 요제 요
4: 하... 탄도요 냐면도 몰라 뒤균 차례는데 몰라 대비셔시
0: 아치 다모도 요스구다 야야야 토 토시체 루찬메바 토다
1: 아마 야지아 저로 마튼 콜라 아멜로베 아라시토 네 겐둘라 쳬다스레고
5: 암라 키란다 샤오두즈게 쳬시르시스 요마르다
0: 어 샤오두즈게 커듀히니 바바 통주 양칭시 승리니 미 우수 차부디 제체 조로 칭마시
5: 쟤는 풍구능시 우주 사버르베.
0: 야, 칼라서다, 칼라서다.
5: 네, 칼라서다.
4: 바람대다, 네 쇼가 쇼가로 능구지 좀비인.
1: 我 내 손톱 예쁘지. 가서 재정봐.
4: 뉴스형.
1: 쟤는 능구지가 맞아 가서래.
4: 저구이다 저구 작동 토거 작다 디게 녀 가스가네 주비 로그를 좀 더 신스 이네 먹고 마시
1: 할래 장게 마스 케스 마다 봐 니슈 생제 송구이베 진짜 낙차하면 좋아 디 고대 라스머다 신구이베
4: 가래 고대 라스머 쓰지 디게 가래 송교인다
1: 간다 송부 유기제지
4: 아 디샤 디샤 지금 세계 맞다 nge lebu zhuwa zhinda nima zhbe lak zai dunba zhinda nima zhbe nungu nyonyo diyo nge mola zhanda ma shi kari yin shi jawre tante nyi zheng jia zong tirin sang bing su na san yin sum ju jia zong gu yin
1: aaa din zhen ngo dok sen na se tuga
4: oi baba nga zong ro xi ya nge san shi lu jik xin
1: zi nga song yim yu me ba ma shi ne di ka zhe song re
4: ji li nyi zheng da 听见吗？咋啦？ 哎呀，
1: 呀呀呀， 来过的。
4: 啊，
1: 是。 我那块是那女人约不得。 这拉过不得的这女人， 连不免着。
6: 哎。 哎。 今年这个那么贵的呗。 让。 陪着大爹不要了呗。
1: 今年可把辛苦了，人家们给做年夜班没吧？明白下去，
6: 别就跟这当的。公司谁啊了？星期干了干姐，嗯，讨干了整个大个的事。对，来老不是多，干脆嘞，你是三个人多啊？你三个，光些不是给马下？光些不马下？专门的两个单位，你单位。
0: 从的这也比呢，花落去阿姐做的这一生皮没得过啊！哈是，就俺阿姐买，哈哈，这拉过不得你赔损就是。我是说的，钱上迷茫钱给恰恰进入的。从这些啥去得些？把人的养活些得些。小肚子，
4: 喽，
0: 让给爸爸住个床单住边啊。
4: 嗯。
0: 小肚子讲不有事穷对你

0: 我们的大气地地一春看过你不着风都陪陪的这娃要起大多啊亲下下大牙永眠大铁皮有马戏
1: 같이 답해 这个多啊 从这个一边
2: 谁从这个多 小肚子煮肉切点鱼
1: 能贵总归一边 같이 让你 江总子小肚子 得从这边
2: 말해 잼这个鱼 아니 잼这个鱼 小肚子 토교단지랭매장 넘고 가실 손지 나 알아주고 되면
1: 지가 가야 계세시구나
2: 小肚子 오늘 롭친 랩이나 예 조선다야 도스 저지 정말 왜
1: 그치 롭친지 용단이 가짜 랜드게 라니 칼니 딜리 小肚子라 나로 로지 갸중 지르주 뒤산단 초우르
2: 그치 따라한 교다
1: 지스 지스 라니 같이 랑게 송게장 당대 녀슨나 가부 용거치 마타리지마 알아던디 닝위단고 징마르베
2: 야 녀라라 세브제 셰이다 나야 소경메다 보고로고체
1: 영아 영아 영아 랑고고고 시시 다분 직대다 고고고체 윤번세기 랑은의 경세시가
2: 랑도대 직대다 예엠 가르게야도 아
1: 녀슨나 나라니 총부 힘지지제 로축자 가시시므리 미유즈지라 진 총부치야 진 계획이 레집 잡으래
2: 코가디 댐베 메베스로 시도가 삼부 주의대 섭시라
3: 몰라 몰라 브라 중인다 디리 가자 협자치 고스다
4: 요
3: 니지 여빈 난다 여마시 둘 때문다
4: 요 푸 롭친을 치머치 개 여마시 매즈 디진가
3: 熊炸女米子切皮呢米能就到我亲嘛是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0: 这些还是啊？
3: 你再干啥？也不要去我是。
0: 啊嘞，呵呵呵呵呵呵呵。阿木拉，捏了随着雪的。
4: 亚九啊，大雄，让给我，这也是开始的。我别没有干了，这个是。
0: 下面的年轻人，你这干的干着虚个。
4: 没，我的年纪点的几把。
0: 你是年龄轻。
4: 嗯。
0: 也，
4: 大概几把。
0: 你是年轻人了哟。李斯，
4: 大勇，
0: 乐，
4: 让给卡桑西亚你住的，跟这穷酸啊。
0: 你这没听解释。你现在你莫拉去让咋听的，谁子呢？
4: 哦，是。让老楚脚里找一遍没事，你他就死一遍啊！
0: 跟这些呢，俺们来去那个谁子难过是吧？
4: 让穷头呢，连个看着钱不行呢，那么啥住不过你的这些？哦，胜利的这嘛事，那句看着一年嘞，是说他借土没多。年俺是年，俺就是穿绿皮，但落西脚丫，那脚丫大。
0: 胜利一年，我年纪才五岁，但得落西脚子是吧？
4: 他和谁？让能西去呢？要看见， 让天王的罗马爹不爹嘞，毕竟罗罗妹吧，那么几张不是，我搞不起张穷啊。
0: 这阿姆拉，既然个圣诞了，我不敲房子了，吃主意。
4: 可就看起我是，看你敲房子，钱呢？给娃呀，那么马扎兵的司机是呗？唐什么？
0: 阿姆拉，你继续给不对。到我今晚去让给冲干了些，光了给就给你了，别不热哒。现在我那嘴点这句难过嘛的。
4: 哦，学习就是，没了呀，送不送就要嘛的。
0: 啊嘞，
4: 没有自己了，我老给就给你来找学习。让爸爸我那么那边落地我大大落去蹲时哦同多没洗给别人家的要么推不卡自由嘛是我让爸爸你们都北海金陵的卡三国同多卡萨所这三把里的我你卡托不热
0: 啊嘞
4: 让爸爸俺们这两大缺钱，你都不睬你，我卡死卡了才还亲的话。
0: 弟弟，我给就免着了。
4: 让是大哥娃有些。罗松就老子亲不是？让罗永杰，谈的那么紧张不是？我搞不

0: 야, 야, 조슈동다. 야, 아, 세다 지샤. 도스동 르제마 되다. 용두에.
1: 문혜이, 섬유래 뒤에서. 아마 펑라, 두스제, 총그리 쌈쌈아 쥬.
0: 녀랑시오. 내 주딘 제로. 세수 제비노. 제부 미버서. 나라주 공고시도 가서 기워야다. 마르베.
1: 디시. 샤스 디브 총자 디쿠랑 수남시.
0: 다시.
1: 나주 상람나라 아마펑라 초에 텔리아 삼통슈시. 오네기 마스비기비 쿄드미도.
0: 그시 공게 도스 럽진 쯔브디 켐베이노 야오가 쯔요마시
1: 샤오장 타지 가르라 쯔비노 이제 야오 쿄다미도 튀균낭다 메버
0: 샤게 디시에서 녀튼다 쯔삼호쇼 도자네 쯔라베 광다데 샤오장 시보모도 롤레모송

0: 야야야야 다 지스 지스 몰라 공개 창미 킹그지 야
1: 몰라 대화 생기 생각 안 깨우셔
0: 다 지스 야
2: 아무나 기라클이 되고 쇼바포
3: 같이 오래 내 몰라 쇼바 기간님 여바지
0: 이네 근처 같이 얘기 공공로 깨줘 피해봤다 제부 민부르

0: 哲，
1: 喂，马姐，喂，马朱达，马姐，喂，马朱大姐，马上花生叶吧，马朱达我。차바비이도내자도마시차바다도
0: 차바다야하루여리언니야줘
1: 만져다또스테
2: 동추도수화를긁가저분나자이등
1: 다아지수수다차티기너무소식

0: 우딩엽다. 라데가지.
1: 어니도 봐. 라데네 디마르베아.
0: 라야오제 되시. 디강야 간다.
1: 강야 가고 자랑 진네 제브베.
0: 팀네도 예요마지. 이네라 라그베나 사바르기제. 가르징해 봐.
1: 어니도 봐. 강야 가고 자라. 사바르기제 라초마르베.
0: 카데세초. 니란 뜨지로이다. 대승이야 가시다. 대가야 주인다. 이직도
1: 지송아.
0: 도저히 생각 안 해요.

0: 라데 대자가 주. 칠소게가 로르베. 고집샴드괴. 야즈니르베.
1: 미디 우수 30초리. 수미데 녀고비네. 바고스미 슈브레. 나고 10초르다. 대대가 다 소비조치가 요브레.
0: 수랄 밀링에 고스도 아. 라날 가바이베.
1: 상람구여 지주리.
0: 안다가 저래. 장 도대 지도다.
2: 나이지.
0: 알레.
2: 아. 니엘 람사요.
3: 기주디이나.

사투 망조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둘이 조치 我在他 心多 我们他 心里 忙脏 下他 光啊 忙马车管 出去 又不用 难回 사투 서동 초등 了 지송키 능민 디탄 了 송겹치

0: Papa m'a dit qu'il...
1: Je suis là. Je suis là. Je suis là. Je suis là. Je suis là.
0: Papa, qui est-ce que tu es?
1: Papa, je suis là. Je suis là. Je suis là. Rāngu chūchō kārī mē kūrī. Jīmā nē gījīmā shēr chē yāma chā. Rāngu pīngē lāng chē tē kārī chīgī yā. Nē pōmī rāngu sēp chē sāpā sēmī sūgā tūtō kārī chīgī yīmā.
2: Nē fēng chīng mē mē chō sām, tā gā yōng bī.
1: Cāng mū sō nē rāngu chī. Tā lō yō.
2: O, o.
0: Bāpā.
1: 怕罗别急了欧大五个哈哈嘞让那罗云的爸爸说的这日子不得啊欧郎学的你也给钱买吧永不让他上去永不杀过三年来个天真心也有了呗让你也回来许多钱能回还原哼我一年三个那个破不了三个别的啊你都被凶些大么生哎
0: 他们说你都被当成是个有的你也没忙大去所以前面羡慕就了不是这就公司是这个前面没到重色的话你封都是那家没第二年老年把送的去的配件既然你不吃这些当大事让给我的爸爸这批呢爸爸让你买谁吃上去你也把不留了个包了吧 뭐지 내가 해야 그래.
3: 대니의 중부는 하지.
0: 랑그 중부에.
3: 아, 야, 마 보시다. 야, 교수 보시다.
2: 아고.
3: 어, 小肚子. 야, 교수 보시다. 야, 교수씨.
1: 지휘다 교수씨.
3: 야, 승리.
1: 지, 최초래도.
3: 지휘, 교수 마 보시다. 교수. 교수다. 야. 교수 봅시다. 야. 교수인다. 야. 야. 시다. 내라는 거 저시에. 디니의 중부 봉성리지. 디셈 슈라지. 아, 제가 쓰거리. 다니에서 셈 슈라스 배우마리. 아자라스 배우다 다지.
2: 아자 슈이 디
3: 其他总我心里边我心里边最嘛是姐姐哦三木学了我是你和宋哥给吉拉做年的我心里不赢啊嘞顶着各批就了我现在要不要是胜利我那年让谢亚的我毕竟列队对不对老给那留下都让三木学了你不是起码都尿着他不打
0: 是是是叫人给谢你了胜利我是姐呢三木许拉让你落下这个穷游的一年我一年不会切擦饼的让去就给我是俺让你穷游的让俺下巧皮起码得让俺下是朋友的
3: 那这米所长，你这是些嘛是，是吧？其他你，客气说啊。
1: 给钱没说，提起这笔钱，路不通家人，阿家车上空不是没得。
3: 是是是。 弟弟你也紧张点些，毕竟也是新闻三个字。小肚子，让给冯姐接到是的，等到吴小老婆就能不接，对吧？吴
4: 小啥？
3: 吴啥？啊，这，咱们接到是吧？弟弟你那克拉斯姐给不接电影的？
4: 用啊！克拉也我啥多啊？

0: 제 디드 사가 저거죠.
1: 我想着那梦中的地方去错了我也不知道这个阿姆拉冲不死过但是都没分了这边分起让我拉这边这你先控股西斯若没有分这个皮具吧让当啊最能够提不定这要的三三嘛去莫分了我那没三七年阿姆拉冲去
0: 俺自己就差几个钱没你想大概去没想的给是啥不去你这钱呢俺们俩也没咋俺自没想到连钱没让个人一干的张大有是铁黑你让谢吧俺听完列位姐名角不一说是什么瑞丰你们先来这个月是吧哦小姐了
2: 你让俺们老头子出去小吃顶着钱呢四十多是存个什么喂喂喂听听你这点我那大大的爹么是吧没事前呢你给他你我这些的但他让个去小个阿姐肯定是吃不得我见前你让谁的他就看满过吃个吃的你让是那看不没找到我
0: 这顶着你吃过多呀啊杨阿姨你看你羡慕哟嗯一年你嘴的跟这一面我心都虚虚的俺弄了过谁告诉你俺弄了过谁俺弄了你一年你就叫他抢死我也爱哟他起码呢这起码还是自己啊他都还是钱啊大主
3: 你就叫我抢三点这个他拉萨拉中哎这答应了生意是不是的吧你也让他去了两个姑娘大姐让我那些呢弟弟让他们去阿拉玛利亚卡松让我那东西没必要哼你三大子老金来了听不到我遇到你一件事可是俺我那去比呢放心你们都听不到我遇到你的这些嘛是吧老子
4: 让个停车协议呢俺来不够多找不到俺老金住纽约哦小了那咱也要讲过什么呢老金的那么多嘛先明白老金的呢信徒有没有随行者啊见到让起码好几次有等他们等女人你来能够随把我来的菜我上去不过第一呢不会谢谢啊拿下俺明天去比
3: 霍元家的兄弟可真是吃米呢你也羡慕着马小的俺嘴皮给老师姐俺也说不通么着可真是吃米呢没想到都是爹的药嘛是爹的米呢陪面说不清的对你也参过爹米那久了可真是吃米呢那咱先年学你也不行吧来了就是吃米的三不谢行米多我娘姑姑让谁让了米的这是土久了俺们这是冷霍元家这边米的土久这三下趁这个年纪都活不到啊全部托了
5: 北京经营难度的个趁这个扎西林个经营局里先把他准备菜买吧钱的钱呢还是多霍元家先生钱呢我们也是都是他去预计的但马学的就是搞这些没的土就这些子我都没我去没事的马看下下钱子这不是都不能要吃的话这边没霍元家拉马一张扎不拉子土就这些不是包括去我都是没吃不是接了个拉嘴
0: 真正的扎西跟这老面的距离哎这家分那个谢拉茶给不是不是当的吧提定是在他过来我那给东给才是的还是胜利让对的阿拉路是是的给有些空气不是不免着提定阿拉做拉斯是不多动作啊你给马达呢等到你了距离哎呀是他等头面啊哦比尔萨叫他不啊
6: 既然你这是来生意的第一批送做不用的每次他又用别人的收益也是也是啊应当应当过去了故乡小那个罢了
1: 진주 마기 마꾸리스기 그분이 진주 마게 카스칼 TV 구미당기 파마지 디리 님도 대규 좀부디 오늘이 군도 시라 진장 선나 시라 용기
4: 조다보 디게 신사베 네주 손사 다마슈다 아 단다라 야오카 쯔메도 로도베 마제 로마카 제베 능무디게 도브리라 진주데 디게터브시 제마시 디장가 압수르다
1: 터제나 그저샤라 터제나 기란게 숨는 지용 없이 아 인다 인다 니헤 키나니 일찍게이 아 키나니 사장 참드인다 겨즈부 마리 마리 마리 남이야 님도 되게 염치 인다 인다
5: 인다 시시 니다 인다 니다 인다
4: 인다 인다
5: 슈이 팅외라 샤쇼고 촘련나라 제라 중고 마시베 수준카나 그리스치브레 나고 심세비 수준카네 레신이 로충스고 있으기 나 로심치 제자

0: 추록에 르게베 라가키브라 하지 계자디 행한 하조시기 응니 차세바스 린차 딱은 지지우리
1: 기니 지주니기 펜수 젠칭 말봐
0: 아지 계자디 갈시기지 미사디 자라면자 펜수 수야고 와요시
1: 冯大勇 장구谢呢? 你让瑞峰一不细迷呢? 然而牙前不明度? 我瑞峰是你的测不测一?
2: 你还没让你要钱有的?
1: 没让过瑞峰吗这?
0: 这大这是顶着马血的 你也是呢? 这妈我让是金藏济拿了 这是娘娘救人，念念最忙过顶着药人，恐怕生不起。
2: 舅舅，老爹没气息。

0: 아자. 딩네네스 사사사지 이봐. 제만에 나서 나징니다. 제부 파자. 아자 마자 제프지.
1: 수랑 아자리.
0: 말해. 네. 네스나. 장게 네 지적 남아 용사. 네랄이 야치스니 있으니 오네이. 지저. 김이 차스게 배지라. 펜스 따도치. 좋아요 제규. 알아. 나 되게 계진이 없이 신금에 뭐라 그 신금에. 신금에. 따원의 내신이니라 가격이다. 이다.
2: 미안.
0: 저 아자 하디스 무슨 남이야 나 지금 이르다 아자 제마 아자라 운에 마 토부차나 무슨 능무 상매 다도 제죠
3: 从来 不愿 明怨之错
0: 我呀 今天这次你小肚子大家起可对你有这素质<笑>

0: 근데 저서 계속 주도 체니 탁주 근데 시지나
1: 어 짐즈 봐라 당고 가서 되게 깨치비 나도 되는 컴주디 인지 개부기
2: 개부기 개부지
3: 컴주 매 때문에 답시 신다 개매 봐
0: 제니 형아 난저가 주기 주도 얘기지 저지 제유 그냥 저 다치다 계시 내주 개매비나 그냥 저 쇼장 타마디 가베 동부디 토르세이 고이로
2: 俺最那个幸福，团结中的孙子，内陆新个人，没人给明大哥个人。哦，阿姐，马姐，你阿姐，听说南吉那么热不？明大哥那差不多热不？
4: 差不多热我着，没人他能俺做王仓给，给给你热。
2: 你才能，你来交给明大哥那差不热热？
1: 的，用马姐，俺做王仓了，拼命给给给我热。哦。
5: 当时，你最近用过什么年轻的学？年名提出，第一次用是吧？
0: 是，大家是。哦，等到等大几月，你过到了三星级科室这样军人去了，请了当家学姐，免干了不是的。哦，
5: 记得，记得军事课没多，谈到哦，查查，我，难道没多？
0: 请来了当家学姐，等大的，俺做第二年多东西修的。 딘데 좀비이나 서신기 커서 균을 줘라 랑왕수이니 초신다게 치추치야라 개전팅구지
3: 어 짐습관라 기랑게 콘스 긴섭딜레 망제리라 첸슈도 개위 님도 개위
0: 도스 과리네 지지 칭라 랑게네 티브다 치추치야바 톤도 로바게 대유베
1: 어 대유
0: 아니

0: 감사.
1: 감사.
0: 대 교신이 교단 토크셔야 이.
1: 레스.
0: 토잖아.
1: 레스 레스.
2: 기랑 교신이로 교노그리 바지지 법이너. 교신한테 독시림 뭐 시동 겨담으시자. 밀뉴스나비 교신이 독시림 뭐 겁주시자.
3: 아, 씨. 다 그러고.
4: 阿姨，奇怪了，阿姨弄啥不听这些？养个解锁。
3: 阿心呐，给不缺的面多。看住这表里啦，我有所着有的。伢捏了些东西，我说呗，先给不缺的面多。
4: 爸爸，爸爸那三毛同志给你买团，没给他个事，我做我做给你要嘛是不？
3: 没得，你也听这声没得？
4: 看住没见不呢，我惹嘛着不？姐呢，爸爸那三秒就到了，他的狗没生气，是不是？可是看住狗在七天前也是呢，哎呀呀，要嘛是？
3: 你钱呢？光吃大缺啥？没钱能看住几来养嘛的？这嘛的，听说不管是你的养鸡，也不得是个。请来个看住的，听说不管是你的先生，俺是我有看的一双嘞。
4: 姐呢，没给不认识，可是我是，没给别的，俺最起码是别。
2: 没事，你这么管那个，看住你人都给不行呢。穷鬼跑白城堡里啊，出门用牙签都买不？
1: 可是俺做小娃不一呢，养过我们人都这样买不？
4: 钱呢？
1: 进来，让托大孙子啊，可这钱我们让叔叔的，羡慕都让爸爸没给不讲姐姐的。俺的钱是给没多，俺他的那个也没多了，要我查下。
3: 既然做卡的其实呢，他个钱少呢。让给什么大钱我打，让个团大嫂子，让给能不就对我了吧？
1: 哦，你得呢，你最低级别书记完了，请不加班呢，今晚空头队我做龙点么会？
3: 请来个谢堂个人，首先个团大的，我最少不打空去点不上，穷头人，伊呢请来个书记完了了，空去点不呢，给了个困难是打，我最低这钱的用过嘛这。
4: 你书记完了，可这是学着老九车开些干净宁波的热嘛的啊！
3: 幸福，陈主管了卡巴也不接，请来个康助的也不没了的。
4: 钱能康助是哪几个不是别？
3: 也不是，第一件也不是的。
4: 钱能用啊？你陈主管了学个钱不？
3: 哦，幸福，到时呢让个卡巴也不对，陈主管了，请来个康助的也不没了吧？等这钱呢，你当来钱要嘛的？
0: 用啊用啊，他能年轻就管了，卡巴给接了去哦。车马上车着，列车中午着有下呢，东西中午的嘞，让给这个车坐。
5: 托大姐都搁中午跟你打的，跟这是吧？
0: 喂，幸福。
5: 陈主管啦，听到你关于。
0: 我你去等托个行业。
5: 嗯，可是的，嗯，进来就是的，许多情面。
0: 啊，今天做电梯送的。是，俺做许多下面电梯送。用啊，今天做上家真叫切切，钱呢，七天请的。嗯。用啊，钱答应。
5: 七天请意思，许多有没得人没多个？
0: 让个阿姐给，让做休息的，看住给面试的。哦，帮我做，俺做我爷爷忙查下，明天那三百休息的，俺做看住给不给面？
1: 那，也不免了。
0: 哦，我这一年年，这些都给老来拿路子。东西人不干净，休息都给拖个钱差不些。可是，根本就没见面呢，许多的七天七八次，我的给他做老土嘛的。钱呢？等着是哪路？
1: 老师，
0: 钱呢？给他做穷嘴脸那边。
6: 哦，别有。
0: 多钱呢？
6: 钱能买的。
0: 도잖아.
1: 레스 괜한 것이.
6: 도잖아.
7: 조승환라. 조승환라.
8: 내가 가리.
7: 단대 진반에 고기스탄샤.
8: 가리.
7: 왕상 도다디 김배 만나서 팀 잡자. 제자히라 쪽배 친구 좀 쏘자. 팀간 로고기.
8: 오늘 조조심 잡자.
7: 도중환. 예바베.
1: 다보도 완창 총수체도 갈래시라 개브리데 다저 슈조심이 차버다
4: 야정나지 나래도 조톰 두스라 완장 좀 다윤어 정반에 가서 몇쇼
7: 아 소중하라 어 녜제나 돈다디 후유다는 용야미도 가르세 남아세나 종부지러 슈즈셔오즈바 만난주 완장 종주 피게다 조베 키벤치 손자 녜루지 슈즈제비나 저지 야세도시
4: 거기도 요마시 나라도 좋을 성도 계승원의 조합이나 나인의 수치 측면
7: 지금 가는 조야 是吧 간다 총주 올린다 총군의 처음으로 조우시 야면 가다 전자가 신가
4: 용아 지금 계란 이교 준비하게 근데 세우이며
7: 여쭤
4: 점주 호선에 대해 님도 취 님 다르시 용보사야마도 가게 중도
1: 야쇼
2: 전자 나 제비
1: 되다 왕상기 서신디 골이 콘서가서 침을 자샤 라가 신지고
2: 예시구유
1: 탑에 등 서유배
2: 검주디 갸지 계속 없죠 쇼야니 고시
1: 가리 가리인스 콘서 사돌린 제약 경계가 민고해버다 콘서 되미 승는 거로봐
2: 아지 침자리디 정수나다 속배나는 심하시 내 절임 조시 근처 채워섬 내 제하여 말다 是吧 침다 죽유시 제마시 방다 골다
1: 장강한 망원들이 셈호 간다 니엘리 윤투쇼신의 용마리
2: 젠도 없디부시 무의단제 발제스 이규시 시라메와 콘서트에션 다말베
1: 기약보라 신주 여 니엘 물제여 말베 니엘 탱문 니엘 제비다 콘서트 오규베 필수기 가리인스 니수 가체네 니엘 무의단제 탁수 쇼우르베 아 쟤는 안 가르친 예레 무유 내 제음에 让 팀 수업 선사 전다 드라가 당주시
2: 스피 나 팀 배매 봐 나 답시 가로라
1: 老胡 让 팀 수업에 라게디 이규 단자랑 교르베
2: 어지 시에다라
1: 뒤뒤 기브차가 주도 라후 부 시브스도 팀 간 컴주지 봐 저거리 럽다가 뒤매베 수스도 와 간다 나 차긴 이유 당고디 핑제 퇴바 제야메 니부디 니엘레 윤 투쇼신의 큰 용마리 让게 제톤듯이 제보톤 날로요
2: 아 지 용아 용아 용아 룽챠 하르도 아 나야 덥시지 니즈 가리네 도초도네 삼도스 당시 나란즈 사회 레르 지더미 없으시 장 로고 유메 되기르다
1: 처음에 망고 마슈 걸도시다
5: 슈종아마 슈조시마 계절니스르 증관의 룽챠미 다들 양기야 퇴조 제약이 적용 최초 저 니가 퇴조 제약 되면 유연합니다
1: 퇴조 제도 유연은 나도 봐 인구만지 서신 도린 시야디 총수 요기 변조 피계 채택 송사 콘서 상매 채도 내게 비우지
6: 가르니스 가르기 그릴 쓰고 시 니네 나왔다 쟤는 나 나만 시야 그리
0: 지지배 딩원이는 안 쥐 개피 기변 더니 냠디 기변 치에도 차기 매매 토니 길길에 그도자 들여 유차지 단지 소 비게 도 유자 난 저단다 시중기 길기 강화수냐리 도나는 거 없이 제자 니도 좀이 니로다 니도 좀이 숨로라 좌세기 서신 견장기 팀로 나다시지 딘데시아디 카레치로 됐으나 서신 견장의 얘기 도다 기변 숨 거지 제자 주조심의 시협디 주정함에 당연 두수 마지
1: 계속 당연만 찾는 것도 없이 걸어오래 아 사도 미시아디 중미 투미 소시토르 촉센 토치 계속 개개가 민고였다 무유제입니다 팀문이 제입니다 나무네 팀관리야 가리메 시무소 레마레 나세 디제 이시는 디디 소도가 케만은 당마베
6: 아스 유빈 스킨서 시에기 뭐 머신에 라오사 제약이 공치 중디 드다시 마세 공치 나즈 스신 촌라 단자 교구 커서 제거 중 계속 커서 마제기는 스신 돈의 제중에 나즈 마신 제도 비 계속 하고 있는 미 비고 마트에 전 계속 계속 사실 돈의 집에 맞아 돈도 해볼 수 있는 비
1: 집에 나스의 집도 동대스 고주마 모라스스 집도가 제일 교부를 최초의 기계가 되어봐 是吧 무유키스 생각 쓸러봐 조주표의 민도 뇌만 치다 주셔 루이 있으면 매부자 뇌만 치다 주셔 나 니고 셰바가 노는 게 왜 코스 왕상을 밀어 나스 왕상 총수미 근처 지급이 신세해봐 나스 로고 타그람 체내 내 중재 매매 내치기 개개 도시 매매 미디 젤러 도도 처음에 바르치야 이래 Chibula, ni kirang samchi shiratugi. Sangma chwa yuza, kirang chimche kinche sedu yu ne jena, gyos jena nada. Inda.
6: Nga zho chumze yuza, kinche chimta jene jenshi.
8: Xingfu, chimbyu ge rang chimye za, rang ki xie nima shi.
6: Oh.
0: Ni rwa doya la, chimra tuna chiro. Shujo shima banta doya mebe ka la, zun le nao ma damchi, di chikun ju xie yi. DTN의 수조치미에
5: 대주도 내용에
0: 팀당 나오마다마다 팀유를 수조치미에 충분히 수조치미는 유디제라 춘다 주디 삼다고야 수도
2: 팀유라 총수 소리게 외치도 왕사사도 리셰비 텁시 메시지리 교진상화지 세계미 마세 위복이 군서리부지 제비지 고주셰비 치주도다디 경제주자매자 원수캐리미 팀이 호주셰비 Лечение реактивного, чего мало ведь дадит, как и сенцовый, я по-яко-то не,

0: 아고 아자 계란 솔로 대비치 종주 등제 지기 유비나 나라조 금치 대비 약 좋아 되게 체요지
1: 이내 종주 나주 주관 로베 마체 자라 창매 수샤 서시 파샤 서시가 유비게 창문 유지 제만 우유다제 양자대서 녀고 줘봐
0: 다당하다 신유게 바르게지 방다냐 유 순농 주쇼 이내 대박에 류동 체우지 나주 계란조 경구 종부디게 커서 제약 전년 체죠
2: 오네 야죠. 오늘 뒤에 주나. 나서 미세단 뒤에. 是吧?
3: 짐승관라. 네 오늘 고춤소. 나서 짐관 친지. 주도 집에 가시. 군수 뒤에 지야 가리이네.
0: 어. 네 최바지나. 대규 긴시도. 군수 사배 내려 지다 맵소 삼지. 간이선의 초니가 당도 쯔부토 유자. 나주 决定读书的日月出来了让给谢文能行抵抗了许多亲密看过许多外面私信不满你们处理过不大建章给从你往这参照修理鸡蛋厂的些呢私信给读书控制定做读书中过去控制列车二中读书里他个能行给卷给我要什么其实你这一步一年控制中国的查缺别章电信的流动起过去也是前面按照特别二十万要这边他电话那些呢俺让做 特别要是我有点生病。三叔，俺们呢？你出去准备早起呢？给些药吃些。
3: 多谢呐。您到不离了，看不上。看不上。

0: 我做那天想到去对面没，哦，你鸟飞剑给杀气的，这不是给你用过去呗？剑你用嘛嘞？他的杀点杀嘛，他不要的，私心的来买吧。别给私心的嘛是，别的杀了多少钱？等到日补了时，装作呢，这里就是装着吧。哈哈哈哈哈！王起来，王起来，我搞不懂你偷不几个，让你们去买东西点钱，团结助灭的这么着生的。
1: 没事呢，私信买吧。平时有点过些药嘛是，你爸爸年纪轻呢，你可平时和私信的关系也不大，家也约不起。
0: 让开这边三天干了，开开始都拖延嘛是。等到我做检查连去，我有这去我说吧。第三天这干了，开开始都没做呢，还是我来啊。
2: 让开的钱都有那去，开的都没有那的，我咋说我还落来？过么过么去？
3: 过。
0: 平时给些的，那么久拖那去啊？
4: 叫你别拖大个，让没拖，想个春天下雨。学校期末晚餐作业，学校俺们网友的个检查了，最新传看个穷鬼，这叫送这一趟。再诊所请一个送班，前几天结尾困生物，吃出汤。马赛晚餐作业，拖大出面，免看了那天你个，没人在学，送到团结你学，群众，这叫个趟送到团结你学这个，听没？
5: 鸟飞剑私信给群众目前爱检查团员罗松去这一个，叫你把三下现在买的电器去了，他们真看的他解释。
6: 洪总，叫长沙有给。
7: 没事，叫有给。
6: 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
0: 시 니랑 시오 랑아스 로모도 발라게 시에다가 심 킴비나 야마조는 시
6: 바바 야 정말이 바베 미사마 소스는 시 메시지 교업체 된 성보를 봐 아니 유바사지 가족래 줘
1: 레저 님도 줘
0: 님도 줘 올해 내려요 기랑 줘 랑아스 로주라
6: 용아 사랑 그리고
0: 저 저 시에다가 줘
2: 줘 줘
3: 제저 쟤는 언니 그래도 로주게
4: 용아
3: 저도
6: 중심이 나서 알아둔 같이 세단가 주세요. 님도 줘.
5: 왜?
6: 나 계시해 서균다. 90초님도. 언니 집에 간이 님 보죠. 저도. 저도 오체.
3: 수란다 간이 님 보지. 파유다.
6: 아, 씨.
4: 야,
0: 야.
4: 미스 다노스 봐. 세 고민 주고야.
0: 난 그림이 그래.
4: 죽어도야. 네 계란 줘세요. 네 친구한테 가서 가르치면 요시. 네 계란 줘 잠만 가르치면이 진주 준비해 둬라. 빵다 지었다.
6: 고정회 미수 침수입니다.
7: 장사
6: 요새 톡톡스 마시.
7: 나부샤입니다. 야, 진주,
6: 야,
7: 진주,
6: 무슨 쇼부이고?
7: 기본로
6: 나라시제, 장로 구시메피. 이런 아수님도 시에다가시.
4: 로소,
6: 알아두죠.
3: 나라다 알아두가 조대매, 시에다가 조대매, 시아처대매.
6: 장사,
3: 장사, 진광광자리 초반정비비. 니엄마다타진치야, 니엄마통치다, 니땜시듯이.
6: 人家写的的真念不了，你先不是大姐卡通多，咱们这钱呢，虽把拉扯不多，你吃不下过呗？
3: 你别有这个三个亲家，
6: 对不起，对不起，你听你啥子给你们的，我拉了亏些买不起，钱上提的，我拉到写他阿拉东家全他就真上去，提子一边你们都着，
3: 有，虽然他你们都阿拉东意思多，我才就买不着而已。这下提子买呢，起码你们都清楚了吧？清楚，想多了点这亏啥，给都没得。接着总得说到啊，着，给着，
8: 敲完上去。
3: 新月，别接着做阿姐，让给阿妈留下，我难留没，可都转给那罗姨，接着着的。真子官啦，你我妈看人给注意的。
4: 用啊，钱能给你注意的。
3: 我这给你打哪了？

0: 야쇼.
1: 루리 랑아 제베.
0: 로양비. 오늘 제지 집이 샤도와. 라쉐다. 랑게 주비야 규시디 레드가라 용보 같이 주요리. 기라니 침베지라 녜시네 시엔초. 기라니 카뛰디 완장 쪽버다. 완장 쪽베 로지기 키보 같이 유미 싱그비야.
1: 싱그메.
0: 싱그메비나 저초체체 되다. 멍시시시 등재지다 랑게 싱고초. 미즈 완장 쪽베 로지기 튼제른다디 동주주장지. 뭐 준비 키보 동주지 예르다. 랑침집 선자 등주 세브심고르. 제마시. 랑게 도다수 유미 등미베아. 용아, 랑게 싱그지기 리셉시에니 공사 등재다 금주개비나 더르 돌 수입라마르비아. 미소왕장소비 로지를 침루리에 된도라 치게 짜든 거지 용수리에 치수짜다 아 기란주 도다 등주 예우이니 코즈능시 등재 등주 예부지
1: 주제라 침주배 위보신 주보감능 유아유
0: 침주 수이니 위보신 주보감능 샤다르보 젠장라 저 수이 제거라 랑가라 저 랑가차 교랑디 제거르비 니랄치요 랑가 등도 고마수배 레등 제체나 레등한게 랑소투스마시 이게 니 자사비의 규칙이 라게 전에 되게 릭지시다.

0: 샹루 가지 남다 마고 대규이
1: 아 저스텔레 저스텔레 저스텔레
2: 저스텔레 닝코트 딘저닝 지엘라 저저라 치고 그럼 팀 더 인베
3: 팀팀 당고이 꼭저저 시티드고
2: 민도 즈부시 테샤
3: 싱저게 고염보다 지금 마셔 싱저 종기나 미스로스도 멋있네 종기나 미스고 종기나 돌로고는 수수스럽도 네 고염이 고마고 저스럽도
2: 진짜 과도 님부시도고
0: 아마 되다 되다
2: 아차라 가르치 요래
3: 수주완라 새가 죽고 시
2: 라가 바친 만년도 남민도 고
0: 디디네 가가르 꼭색 여가 친부이
2: 아구라 아구라 교친스
4: 네 바바 아마 치되다
5: 나 저 초와 기브디데
2: 같이
3: 가르쳐서
2: 아 개체무수 개체무수 로고도 잠시 코치 개체무수
6: 대리지 님지래 마 대치 님니 대우스바
2: 산이 내가 저리
4: 어지 엄마 맞다
7: 야
0: 뒤에 잠기 아마
2: 진짜
7: 개요 맞지
2: 참아 정견하는 녀 도우리
6: 정견하는 녀도 도우시 이내 뒤 아주 능히 스베 캐지 파린다 야죠 아자
4: 당원의 망다 주제 주문도
0: 참아 아래 선조 이 괜히 걸리서
4: 요
2: 뒤 매사 감을 봐
6: 지지지 아주 칠 감기
0: 야야
6: 뒤에 너 예 뒤
0: 도도 되다 맞지
6: 씨야
2: 야죠 정모 정모 뒤 샤모르 봐
6: 아 씨 더더디 집에 가유 디센 수고세 등거지
0: 나저나 군성무 네 지지디나 루샤이다 강부녀가 통매 부모 등거지 저와 안다랑 럽친 레베 님디 차자지다
4: 아마 더 디제
0: 다가게 셔마지 라래 야오치시 라이 요구 메시고 나를 좀 제쳐 마시
7: 진짜 제주 제주
0: 나봐 루시
4: 야저 아마
0: 지 부고부디나
6: 키라 디스다.
3: 디르베.
6: 글로디 님이여지.
3: 시바.
6: 디실로르고이나. 나지 담러 쉬죠.
3: 페지.
8: 글로디 님 지비스도. 대권자 하시래.
6: 대야 제가 나스리.
7: 지 감사. 불비다.
6: 하나주 피게 수제 가면나도.
8: 진다솔라. 너니 전수 능도게.
7: 아. 키라니드 아. 완산총주 왕시 라이르 봐.
3: 이.
8: 라이.
7: 양포주 나가 나마 허신 부르 봐.
8: 라이.
7: 키라니 자세 믿는다.
8: 年度几度初步写不起穷酸啊龙门归纳内族的日子么都要嘛是你可怕几岁是真的不呀呃既然你给你把你写不得落了起么酸啊你这嘛是前三节落了起面的俺是你立财要是没是年度你们的没给不到穷酸以内你也随便为弟弟拿了打个这种干家应的马上不定这干家面嘿嘿老师卡萨的你这你们把领导把家要穷下了
6: 这只要起来穷下，一年头前俺去那采集，采集麻雀的，打我三九。
8: 你还是眼吧？
6: 北京俺是那苏普萨三中啊，
8: 苏平了
6: 啊。那，妈的，今儿个要我参与过去呗？今儿中午那些人帮他开钱不行？是。开办的。
8: 哦，你这是，看上工资是九九节，年我们二月些，天查到取下，前三年书记铺了虚皮。
7: 年年三天拿最八的军皮，车上我打我三九，天拿最军皮八的地，帮他偏土多通多当年行。哦，是，等他的军人我清查。你也有生病？
8: 哦，下面的人家先拿的，开始没收皮，看他你不来穷皮呢，我你给看他了，大家塞穷嘛子。
7: 是，开始不起来。啊，下面都是，啊，看不上的下单我。
8: Let's。
6: 레스티니카방차히 니브라이나 제바균피죠
7: 나다마가 헤헤 나다마가
3: 조셔나
7: 에 계신 말이
3: 수부수수
7: 계신 말이

0: 수레.
1: 왜?
2: 왜? 나는 그러니까 제가 요약이 니두반의 지다이.
1: 아래 지다 걸라 힘없이 니도 니나 중에.
3: 아, 니 마셔. 내가 그러니까 즉 제야유. 니도디 그러니까 오늘 제는 계신 분을 봐. 네 편 가르쳐 오시. 계시 계신 분께 매나 내가 갈래 등재 입지 세매.
1: 감에 등재 수년 요시비. 계침시 라휴 심도 기당기 발간나 제가 용구시비 년도 매피나 지디주게 교통 통과 제동 마지라 간주 세세 체크하고 체스
2: 아네 계침부터 제 유시
1: 러시 체사 기당기 강경님 나죠
3: 아 제나 계신 아니비나 네 뒤주 먼고 배제와
2: 제라 간에시 다게 뭐 희시 야스키 디슬바
1: 기당기 갈송 봐
3: 계신아니미나。두주먹고피해제올라클래시타게보행시。제가야스크니슬바세。송다。俺最接触的女主航运队这几个人。哎，你都记住。雷斯南达木哦。啊，什么都记住。
4: 有啊，这有。
1: 제能俺都记住。这有。오래초보。
2: 您这是你要安用，
1: 英语合作过时，芒果国语学呢，这都没读。嘿嘿嘿嘿嘿嘿，哎，你差不多个些呗，但对印度你一个人吧。
2: 啊，都是，印度你是呢，俺们给学学些。
1: Let's，你是干么学学些？年前的现在高老师年的六月也没读。
4: 喂，孙吧，哎，这个完了，我从这个年头把那个面搞过回。你可把跟这说着。
5: 去哪子创作？刚子的我找不上啥。你包着的那边。
4: 来跟你说的，我从多少月有起。哎，这个完了，你得年这个年那么些，其他的新队员那边的啦。啥人那水平啊？你不过是大前不差不着吧？顶着点子还交着，从多少把业余的牛心的。
5: 接下来，地位地大，职位也嘛些。去哪做创作？王西来年这几队给宁波
4: 的，胖妈心猪猪白，同不晓得。然后是宁波。接下来，你也考对了，胖妹给咱听不下不是个，看准能不能也再来些宁波同步的国语是个。等到俺都这样子的话，然后看准宁波这边。
5: 他把这些人，我和你们好的见面。
2: 俺大刚子说不是吧？刚子给俺老王没算账。
5: 你去米小去干嘛去？弟弟也三不行个月。
4: 这下三不行的主卧室，现在那么啥，咱俩爹爹可晓得？
5: 哎，嘿嘿，
2: 这个完了。
5: 你家伢装的，给不靠媳妇多。
2: 第一个看来怕了，他老看啥些呗呢？
5: Chance gamye nyurnyo chuge, tani lemi lash par gui isi gitwa.
4: Yechi chomi te chese mogo, rang ngui khatso go shoda.
5: Che na, chi ni go.
4: Yonga, tanda lam sa, rang ga jala dege ga shoda.
5: Chige wala, ngune chen nga chi sunga.
4: Chul chi ni dugu dugu ya.
2: Asi asi, chige wala, gulung ma.
5: Nada, nga kiran da chudu chige yuda.
4: Nye rang che ho, rang song gimye re, ngay song gimye yi. 卡丁斯里内斯卡里面新个月呗这你我有了呢这你这些浪萨加拉阿苏杰阿学同多让给他的让床叠给你对吧这些意思了是吧如果告诉我是吧你让给外面新个月接着咱们这么前的格式成年前校没有先送哎先送

0: 마교 마교 씨 다들 하교
1: 저런
0: 가슴에 갈증이 돼봐 그래 유배 자레디 그런 안 그치 유리
2: 주인다 주리 주인다
3: 주인다
4: 디리 다가 삼쇼다 다가 삼쇼다 老车 기상주 나를 장가교다
2: 용아 주인다
5: 저
4: 가르나소
0: 아 전작의 다리 뇨틀란도와 칭랑남이 심주주도 님보체니 다다종 이나라 뭐랑 중문세가 진샤 계세 님보디 전작의 조방접에 방다 차비나 님도 리게 콘주차다 다그랑게 로카세지 팀제 보울스기
4: 접지부터 제도게 심주주부 장마스베
0: 아 지 가라주 심주주바 지니 콘주차다디 심주주야 카야지 팀게 리게지 조방접
4: 啊，这爹住地呢，三路可真真贵呢，甚至江苏的，兄弟呢看了嘛，你不去，你咋江西的去？就这样，妹妹，就是你不的这，可这呢，可对呢，俺娘这江苏的，你爹住的这岁数还轻呢，可对呢，甚至江西。这下说起了，既然古龙马那的，俺起来个这些土著是，第书记来看是些要嘛的，俺那就听路嘛现在是，是嘛是。

0: 미든지시다 你们让你们都去吃一张
1: 朱莉哈拉斯尼米迪
2: 아자 니랑 뭐 할까고
1: 먹어 먹어 랑가 유유 키니스스 레그치시 바이바이
2: 바이바이 아자
0: 좋다 야쇼
2: 둘이라 제시디게르 민타스 고르나

0: 카바 링그민도.
1: 링그민도나 모두 제기.
0: 아, 지발라. 니저 칼라브레 키랑게 수나다. 낭암라마란다.
2: 신부! 허신부! 허신부 라마트스. 미화이. 허신부 화이.
3: 가르치.
4: 잔잔나마 레 가르유.
0: 레 가르유. 랑부나마. 네 가르치 바스케스 제다.
3: 세, 가르치. 가르치서
4: 계지 양제 쉐다.
2: 마트스. 미화이. 허신부.
4: 가르치서 가르치서.
5: 랑게주 기회 가도.
0: 야 가도. 나주 상자 통야 미도. 라샤. 라샤다 한제스가.
5: 전자랑 나주다 저와 가르유시.
0: 저와 가르래. 랑 중무 어메스러디 나주 상자 수도 예면 니즈디를 허르베아.
5: 초반처럼 수도 예규시.
0: 디디네 랑 중무 로진 제비. 나주 상자 다 저와 가르래.
5: 랑 칼담겨아. 심도니 카드레 샤오.
0: 저다. 저다. 랑 여지라치. 걔도 능득의 영아. 나주 상자 뭐니 비는 알수모 디메. 가다니 비네 랑 중무 겐게 정갈이야 소생지. 저거 제스겨오래. 랑 아시니 말베. 저다. 랑 여자.
6: 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阿姨啊，
3: 是。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로튼 류종 외참 장아 라토난 로튼 맨주 진이 서구르 문진 양타 제디 대당당 마왕발 송종창

0: 야샤.
1: 조리라. 템조관라 랭네 되야 가리이노.
0: 전대위는 땡겨로 봐. 네 믿은 제비.
1: 이네 기란 게 못은 아니야 요르베. 디 디 나저 랭이 갈 거는 지 믿은 데 거고 요지.
0: 아, 지 관타게 지병이 컴주 게임니. 진세 준시 야다 주세요샤. 디 관타고 렉처지. 이네 규시디 오유. 레니카라 변조기 편육에 퇴미해 봐. 전대위원은 다시 해결해
1: 봐. 이네기란 게 변조기 변조고 광고 시켜야유. 나저 레니카기 니자레 개체부 르버.
0: 헤, 전역의 변조기 편육 둥그르비야. 랑그 전역 여우유네 강백할 지역 말비 이등 강기 무빈 지역 말비 이네 랑그 변조기 편육에 랑라 전역 준투고시 신진나기 틈집 첨부된조 변조기 멍시 유자 공조 전역 중부지 단대치 저디 맞으면 가르쳐야 이봐. 랑게 관다오 치단디 롭중 큐니 지규요 말다. 미스스 삼단다 정말로 단다 관다오 진장 리네디 니랑지요. 니이네 랑을 리가 구지망치 시죠. 리로그 지디 니 양자 삽시도 이 양득이. 아, 제 랑직디다. 단다 랑을 고야 상무 중부로 봐. 단도 가서 마치야 하리이나.
1: 이네 예산마 팀츠 광락 돈다데 디제 지금도 숨기
0: 라게 소소소소 뇽츠 세양마지 용드게 나던 도디 레가유 란친지가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초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균장례 조조 군두위 겐징 모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깨부터
1: 나저샵쇼 토이츠부총유에나라
0: 야고시부도 당아조 퇴당오마티시에도
1: 지라데피야데 저다다게시에도라마 다시나 나나스시가 태도
0: 어?
1: 아 다데스 지란시다 나저 비리시샤 지조르체사 이네고주 그제 세고메 전에 하쿠미도 지랑게 탁주시나로
0: 어 마리 마리 마리 나 정주 배부딘데이 진짜 사환의 시기메
2: 조장 개와디 진짜 시기메 쓰도와
0: 폐주 주문 면조
1: 지랑이게 가시기요 간송 시기메베 그치기요리 칸의 시기메 쓰가체네 정말토 좀냠드구요리 아 지랑 구례 가방한 주 세비시기 이네 지랑의 주제디 냠소만 나부이나 아니 레그 모두 치토야 춘의 민도
0: 모두 치토야 민도스 최고 냠소 치토는 마도 어그 나서 치토야 매브리 진짜 얌셀로 전능이 따치
1: 지랑 구타니 소아 아지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1: 我这是。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3: 今天古中在这可把菜干中了。
1: 你是不是对啊？学不定名了，想叫啥？
0: 弟呢？年龄都养活多的，我会拿着这样的，可对闲了差不远了。
1: 长妹，你是不是对啊？你家接大鱼呗，前来前往的腿木头差不多。你的面具是新个样嘛是？你的觉得他们那边就是钱不是？现在忙做长妹，托水亲的钱的，我花了没收钱不是？
0: 那个花最香，他现在地面刚炒完的马的虾，叫的马的虾，地壳绿的面给炒白拿上了一下，这上羊天不是凶的呢？那南山地的票中过瘾。
1: 现在前往了，其他可怕太个。
0: 建筑，建筑，建筑，上我唱吧这一下。
1: 我这，可以唱吧。
0: 唱吧，唱吧，全部这一下。我们今马到连这苦过的哒。
1: 光个营你看送不到，俺最哥哥看着当不着。
3: 组长，俺最在今天观众在这要嘛是定给家呀的观众接待的这是。
1: 可以。孔古龙想要听这也不成，出来的去上做扫地收银。哼，前来前往了，前来前往了。这大爷那边啥说？看咱们的那的高货大白马车，等到华夏电木组上，俺快来落过去。
3: 俺看咱们的那的啥去？俺快下来没心情点硬币，俺盯着现金，俺光打死了鬼。
1: 让数一把啊！当俺速不没送啊！耶！
3: 让姑啊！
4: 菜当人白，绿酒囊囊，别当了，偏不切。
5: 这个我们啥？我是云南人，小酒军中先进你嘛，我总觉得你自己的。
6: 速不中大那呀的呢？ 하장게 개첨부시리스 사파르도 런잉게 수구에 내줄 때는 정답나가야 되네 대회견에 개첨부시라리스
7: 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军别塞军的给唐给给林营陆塘
5: 누나 대보시는 선배면서 기부도
7: 선배 기부잖아 자와 가르쳐야 할 일도 용기 사연나다 동해나다 도해나다 차를 못 쳐도 같이 쳐주래자
4: 대화마들 给我素养呢，汤不穷呢，铁的怕把劲。